0: 그러면 저는 열심히 마음 담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너 김연호님과 함께했습니다. 숲속 콘서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테너 김현우님의 인터뷰에 이어서 우리 김현우님의 또 아름다운 음성이 담긴 라이브 음원으로 된 찬양 함께 하셨고요. 방금 듣고 오신 찬양은 김명식, 네, 찬양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9월 5일에 네, 저희 수석 콘서트가 열립니다. 울산대공원 이 동문 쪽에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녁 7시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와 같은 자리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927번으로 콘서트

콘서트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세한 안내사항과 더불어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저희가 이제 안내 문자를 좀 많은 분들께 보내드렸는데 혹시 나 받지 못했다,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콘서트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은 제가 3분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킬러 문항, 인생의 어려운 문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제 인생에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을 담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려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제 인생 최대의 적입니다. 수학 문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문제를 보면 늘 막막했어요. 학원에서 분명히 배운 문제인데 숫자가 조금만 바뀌고 또 모양이 조금만 달라지면 못 풀겠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한 수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그 선생님은 문제 푸는 방법을 외우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보시고는 항상 그 안에 숨어있는 핵심 개념을 찾아내셨죠. 그 선생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결국 이 문제가 묻고 있는 건 이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대입해서 풀면 돼, 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풀이법을 많이 외운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봐야 풀리는구나, 라는 사실을요. 수능 수학에는 흔히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사실 이런 문제들 처음에 보면 겁부터 납니다. 문제는 길죠. 조건은 복잡하죠. 내가 배웠던 이 문제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문제들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 안에 어떤 개념이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죠. 그리고 정확한 개념 하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킬러 문항 같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마주해보지 못했던 문제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새로운 풀이법을 찾아다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어떤 방법을 써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라면서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삶의 문제마다 다른 풀이법을 외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는 딱 한 분을 대입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답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길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수록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문제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게 맞는가? 문제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가? 라고요. 다가오는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은 모양이 계속 바뀝니다. 어제 풀었던 문제와 오늘 만난 문제가 다르고 또 내일은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의 복잡함에 겁먹지 마세요.

본질을 꿰뚫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답. 그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찬양은요, 플레이트의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리면서 이 말씀을 꼭 낭독해드리고 싶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되죠. 예상치 못했던 관계의 문제, 형편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까지. 그런데 그때마다 새로운 답을 찾아서 헤매다 보면 금세 지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답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적혀있는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계속해서 바뀌어도 우리의 답이신 예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그런 킬러 문항 같은 문제 앞에 서 계시다면 그 문제만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친히 길이 되어주시는 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우리의 영원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하루 괜찮은 하루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괜찮은 아침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전에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진재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일상 은혜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부자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은 부자를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 조용히 해. 가진 것 다 내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말을 합니다. 이 불치병을 앓고 있던 부자가 너무나 의의가 없어서, 아니 의사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줄 수 있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웃게 하는 이야기지만 또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자, 악을 행하면서도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도둑은 악을 행하면서도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심판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 여러분, 칼을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살려줄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의가 있고 힘이 있으면은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 좀 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또 내 조그만 선행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또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인데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도 죄인인데 그거 모르는 채 우리가 조금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힘을 가지면 더하죠. 불을 가지고 군세를 가지면 마치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울도 자신의 의로 교회를 정죄했습니다. 참 교회를 또 심판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졌으니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의 그 누더기 같은 의, 그 율법을 좀 지키는, 조금 지키는 그 의 때문에 교회를 없앨 수 있다고 교회를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 공문 굉장히 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다메섹에게까지 가서 교회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게 가까이 갔을 때 부활의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서 그는 땅에 엎드려지고 맙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울에 대해서 이 말하기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의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 살게 된 사울입니다. 지난날은 자신의 그 의로 살 수 있다고 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때 이 사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고 하나님께 상달도 되지 않는 그런 기도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사울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이 진짜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오고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참 생명의 삶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여러분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울은 전에 의지하던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전에 의지했던 것을 다 무익한 것으로 버리고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에게만

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지난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출신, 뭐 우리의 학벌, 권세, 뭐 우리의 소유 이게 아주 소중하고 귀하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참 구원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지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참 예수님만 이제 의지하는 그 삶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복음 앞에서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도 의지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자신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형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에서 떠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식어지게 되고 열정적이 되지 못하고 응답의 역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왜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거운 기도가 갈수록 식어지고 또 여러분 응답의 역사도 없는가 하면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바울의 이 사울의 기도는 식음을 전폐한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우리 자막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내려놔서 예수만 의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만 의지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서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이런 기도가 사라졌다는 게 이게 불행이에요. 예.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구원이십니다. 고백하고 전적으로 변함없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부터 변함없이 예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정말 그 기도는 최고의 축복이죠. 그때마다 주님은 같이 해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사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은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참 아마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해서

더 회개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다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을 두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수 없는 그런 캄캄한 환경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사울의 기도는 올바른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사울의 기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하는 기도고,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인정하시고 아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참 여러분 이 위로가 되고 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참 인정하시고 사울의 기도를 인정하시고,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기도할 때는 그가 기도하고 있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를 아시고 인정하시고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시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 포기하지 않죠. 절대 낙심하지 않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울을 찾으셨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참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찾았습니다. 사울의 출신을 다소 사람이다. 아나니아에게 다소 사람이다. 그리고 집가로 가라.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정확하게 사울에 대해서 아셨고, 기도하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긴급적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여러분,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다 잊혀진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데리고 간 사람만 알았겠죠. 다 잊혀지고,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기도하는 사울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잊혀진 것 같아도 다 주님이 찾아내서 때가 되면 찾아내어서 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울을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데 그 최고의 좋은 기도의 응답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참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죠. 여러분 왜 아나니아입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최고의 기도 응답으로 좋은 선물이 아나니아인데 왜 아나니아입니까? 먼저는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를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아주 귀한 순종의 표현인데 이제 주님이 말씀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대답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대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순종하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순종하는 자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만나는 게 복인가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를 자꾸 여러분 교제하고 만나면 여러분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은 없고 사람의 뜻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서 자꾸 불순종하게 되고 하면 결국
불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참 우리의 기도에 좋은 응답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것이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 여기에 주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별로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참 귀합니다. 어떤 응답보다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순종하는 남편, 순종하는 아내를 만나는 게 돈을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게 축복입니다. 참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만나면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예. 주의 뜻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도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나니아는 사울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경건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해서 사울을 이제 교회로 이끄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서 교회 안으로 이끈다 해도 사람들은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가장 잘 변화하고 사울의 회심을 이해해서 교회 공동체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자격되는 분은 공동체에서 여러분 인정을 받고 덕망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아나니아가 이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 하면 그 말을 믿고 공동체에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사울을 찾으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탁월해도 여러분, 이게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정말 탁월하고 경건하고 칭찬받는 이런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를 믿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자꾸 이런 교회에서 저 사람은 좋지 않다고 자꾸 소문을 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평가보다 여러분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 사람 평가해버리죠. 그리고 과거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과거를 언급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사람을 올바로 평가를 못하죠.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자꾸 물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바로 어제까지도 여러분 과거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정말 탁월하게 은총적 인생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사람들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지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과거에 매임은 위대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새로운 선교 역사를 여는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나니아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나.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과거에 핍박했는데 여기서도 히어 지금 여기에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핍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오해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신앙 좋은 아나니아도 여러분, 사울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핍박하러 왔습니다.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됐는데도 모르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핍박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참 여러분 참 우리가 참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사람의 가능성을 말살시키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우리 미래를 봐야 되죠. 여러분 미래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꾸 오늘 여러분 악을 보고 이 사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은 오해하는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평가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난 이 사울에 대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 여러분 주님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받았고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사랑받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일할 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자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사탄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참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나이도 들고 예를 들어서 열매도 없으면 그걸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주님께서 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그릇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그릇입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주님이 한 평가가 옳은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이제 순종합니다. 진짜 신앙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교회 공동체의 형제여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참 여러분 지난날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는 하찮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저 죽이려고 결박하고 없애려고 했는데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고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교회를 통해서 그가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정말 가치 없게 여겼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울이 온전히 복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만남 그게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치유를 가지고 오고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뭐 우연히 우리가 말 한마디하고 악수하고 헤어지지만은 성도들 간의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회복되는 축복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 우리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연히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만남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참된 건강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한 게 참된 건강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건강한 것 이게 진짜

0: 건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 뭐 헬스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뛰고 잘 먹고 이거 진짜 건강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게,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어서 먹고 강건하게 될 때 이게 진짜 건강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건강한 표지가 20절인데 본문은 아니지만 마지막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정말 예수 믿고 음식을 먹고 강건한 자의 건강의 진정한 표지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충만하고 예수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이기적이면요 그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사람, 전하고 싶은 사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사랑합니까? 전하고 싶습니까? 이웃 사랑합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뭐 하다고요? 세계보건협회에서 말하는 기구에서 말하는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예. 나밖에 모르고 여러분 예수의 은혜도 모르고 그건 건강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전하고 싶고 사명을 위해서 일어난 건강이에요. 이 진짜 건강.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고 싶다고 예수를 전하고 싶다고 헌신하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들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5국에 691번 052-275-0691 울산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니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마음이 무거울 때도, 또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언제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누리는 기쁨은 응답받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기쁨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뭐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을까요? 이 작고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에게는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오를 겁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껏 아버지를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최명자의 곡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응답을 기다립니다. 당연히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를 해야겠죠. 아픈 곳이 낫기를 기도하고 막혔던 일이 풀리기를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한 목사님의 말씀 중에 그보다 응답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다. 바로 응답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게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보다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기쁨. 생각해보면 기도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정말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이 기도의 기쁨은 꼭 내가 원하는 답을 받았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상황은 그대로이고 기다리던 소식도 없고 기도 제목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 한마디 안에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됐지.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응답보다 먼저 주어진 기쁨,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 오늘도 그 기쁨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옹기장의 찬양이었고요. 또 나비 워십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된 신분으로서 아버지를 찾는 것, 자녀의 특권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또 찬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참 찡합니다. 3241번님, 저는 늘 기도하면서도

언제 응답해 주실까 이것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부터 이미 큰 응답이고 은혜였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다시 감사부터 고백해보겠다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또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셨죠. 응답을 기다리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누가 기도해놓고 응답을 안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뿐이라면 그건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물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감사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56번님이 극동방송 들으며 운전할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된대요. 네, 누가 들으면 혼잣말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차 안에 혼자 있으니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 방송을 들으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게 또 말 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5629번님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말씀. 이 말씀에 참 공감이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힘들 때 길게 기도할 힘도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짧은 기도까지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정말 도와주셨나 봐요. 반드시 도와주셨겠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마음의 문이 닫히고 억눌려 있던 딸이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던 길에 갑자기 차 안에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 찬양을 아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7566번님이 이런 간증을 주셨는데요. 마음의 문이 닫혀있던 딸이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를 줄이야. 정말 엄마도 놀라고.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셨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딸이 다시 세워지기를 또 더 든든한 믿음 가지고 또 치유되기를 저도 기도로 응원합니다. 딸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누리는 기쁨,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응답받는 것도 참 기쁨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나에게는 언제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아직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도 이 기쁨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서 참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도 더 든든히 채워줄 거고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불어넣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담교회 정형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주담교회 정형곤 목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워치를 저에게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시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차를 마셨던 카페에 전화도 해보았지만 없다고 하여서 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시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워치가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둘째 딸이 차 뒤 좌석에서 워치를 발견한 것이에요. 아빠, 시계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제는 그 시계를 고이고이 간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손목에 잘 차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동전 열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른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탕 비유입니다. 이 작은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마침 흉년까지 들었고 그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이제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부잣집 아들로 살아왔던 그에게 처음으로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개고생,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도 결국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기 위한 방도를 찾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집까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늘 동굿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라고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바로 잘진 송아지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아버지와 그 집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 둘째 아들 같은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던 시기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가출하였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을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있으니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기업에 추천서류가 있다고 하면서 취업하라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여름날이었습니다. 모 대기업에 충동적으로 서류를 내고 한 2, 3년 직장생활을 하고 신학대학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서울 여의도 쌍둥이 빌딩으로 면접을 보러 갔지만 하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느라 일반 대기업 면접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면접을 잘 치를 수가 없었고 횡설수설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밤차를 타고 서울에서 진주에 있는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니 저희 어머니는 밤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어머니는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 길을 가자, 준비를 하자 마음을 먹고 다음해인 1994년도에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새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눈이 빠지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잃어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울산에 온 지가 10년가량 되어 가는데요. 10년 동안 제일 기뻤던 일 중에 하나는 전도의 기쁨입니다. 그때 울산에 남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던 고등학교 동창을 전도한 일입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제 생에 처음으로 경찰서를 제 발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장실에 가서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경찰대학 다녔을 때는 교회에 잠깐 다니기는 하였지만 경찰이 근무지를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고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였고 성경책을 선물로 하였는데 그 전도를 받고 그 친구가 그 주부터 제가 심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무관으로 승진하여서 북경에 있는 경찰 주재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시금 그 친구를 울산에서 만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는 방황하던 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특별히 50대 남자들이 교회에 여러 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50대 중반 후반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업에 실패도 겪고 수십억 원의 빚도 져보고 참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반백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세례받은 50대 후반의 성도 캐나다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 다니다가 울산으로 다시 오게 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18년 만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0: 온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은 아니고 18년간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은 세례받은 다음 날 울산의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그의 삶도 안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입에 풀칠하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마치 집 나간 그 탕자가 참으로 줄이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성도님도 참 고달픈 광야의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좋은 직장도 얻어서 모든 삶이 안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은 고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며 눈이 빠지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잔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 살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버지 집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신앙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제가 처서였는데요. 날이 다시 무더워지는 느낌입니다.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비뚤어진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기후의 변화로 조금씩 조금씩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정이 어그러지고 때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고 때로 낙담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언제나 온전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함, 그 주님의 경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덮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날이 좀 많이 덥습니다.
1: 예, 여전히 여름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마 9월까지, 9월 초 중순까지는 여름이다.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0: 그렇죠. 이제 지금 지역에 따라서 비가 오는 곳이 좀 있고 많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해갈되지 못한 가뭄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정말 가뭄은 해갈되고 또 여름 더위도 한풀 꺾이는 시간이 곧 왔으면 좋겠네요.
1: 예, 좀 넉넉한 비가 좀 우리 그 부울경 지역에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육신의 갈급함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급함도 더욱 주님 주시는 그 응답으로 임재하심으로 채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인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독교에 응답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식은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그 기도 이 시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실 때 앞부분에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 기도하고요. 또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한마음으로 한성령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를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입니다.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을 이제 올려주실 분들,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기도로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우리 삶에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극동방송 또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인 줄 압니다. 이러한 사연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응답되는 역사 가 있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0: 아멘.
1: 기도를 보내주는 우리 모든 방송

0: 방송 가족들과 또 이 모든 방송을 청취하는 가족들이 하나가 되며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크룩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크룩스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보기도팀에 전달되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0: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놀라운 그 기도 응답의 목격을 본인 주인공이 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입니다. 긴급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2642번님 지금 장상화 집사님이 79세이신데요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넘어져서 오른쪽 손목이 부러져서 오늘 수술 예정이었는데 수술 전 검사를 받은 다음에 지금 의식이 희미해서 중앙대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뇌경색이나 또는 10년 전에 뇌수막 수술을 한 다음에 그 머릿속에서 물을 빼는 장치가 그 압력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소견을 지금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마 긴급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긴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요. 우리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2642번님 또 장상화 집사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급하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주간보호센터에서 넘어져서 또 오른쪽 손목이 골절되어 갑자기 이렇게 수술 예정이었던 시간을 이렇게 맞추지 못하고 급한 하나님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검사로 인해 의식이 희미하고 이런 상태로 또 중앙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또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아시지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과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히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경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0: 아멘.
1: 수술 준비로 또 아스피린 중단으로 또 뇌경색 여러 가지 하나님 걱정되는 하나님 후유증과 또 예상되는 하나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세포와 조직과 몸과 모든 하나님 우리의 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손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하나님 의식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는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장상화 집사님 지금 그 의식이 희미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은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신앙생활한 지 40년이 넘어가는데 교회에서 괴로운 일을 겪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교역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데도 교회를 다닐 거냐라고 하는 시험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그 이것이 이제 시험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럼에도 좀 예. 그래 현쾌치는 않은데요.
0: 그렇죠.
1: 사실 본인은 상당히 힘들어요.
0: 예.
1: 우리가 이렇게 저는 그런 근면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환자들이나 이렇게 다친 사람들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볼 것 같으면 거기 가지 않잖아요.
0: 예.
1: 근데 병원에 가는 이유는 의사를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교회에 우리가 가는 이유도 결국 예수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0: 예.
1: 그 때로는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흔쾌치 못한 일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0: 아멘, 아멘.
1: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셨지만 그 사실을 분명히 정확히 알고 계셔요. 지금 보니까.
0: 예.
1: 그래서 그것을 시험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 깊은 마음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명으로 이렇게 하나님 정직한 기도의 제목을 보내옵니다. 벌써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한 지 40년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주님과의 관계도 가졌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굴곡들도 넘어왔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럼에도 여전히 또 힘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0: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 그런 신뢰와 믿음, 그리고 교육자들에 대한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때론 인간인지라 우리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참 힘들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익명으로 보내주신 이 방송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 아멘.
0: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치 않으시는, 그럼에도 40년 동안 한결같이 변치 않으시며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히려 자신의 고백처럼 이렇게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넘어가는, 하나님 정말 증거같이 빚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이 마음의 소원과 상황과 여건과 현실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1: 아멘.
0: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한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분 계시죠. 우리 7087번님. 지금 친정 부모님이 다 두 분 다 혈액암, 폐암 말기이십니다. 지금 자녀가 우리 7087번님 한 분밖에 없어서 계속 케어하고 있는데 한계점이 온다고 하셨어요. 이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김병에 장사 없고 김병에 효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두 분이 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셔서, 이 어머니는 또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7087번님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이 아주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 또 이분 본인도 변화되기를, 또 예수 믿고 또 천국 가시기를, 지금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 성함 우리 신병관님, 배순예님 올려주셨습니다.
0: 예, 이게 참 더 가중되는 아픔과 무게감은 결국 부모님의 어떤 그 질환도 있지만은,
1: 예,
0: 이 두 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 사실이 더 크게 짓누르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계신 이렇게 자녀의 마음, 우리 7087님의 마음이 읽어지는데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87님이 부모님 신병관 배순내 부모님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1: 주님,
0: 오랫동안 또 두 분이 또 혈액암과 폐암 말기라는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육체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계속 부모님을 섬기면서 이제 한계점이 와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며 여전히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생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사실, 하나님 이 사연 보셨지요.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1: 아멘,
0: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병관 배순내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7087님의 이 무거운 하나님 압박감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무지 하나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하나님 절박한 상황 일지라도, 하나님 이 절벽 같은 상황을 오히려 90도로 눕혀서 반석으로 만드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1: 아멘, 아멘.
0: 7087님의 이 기도를 주님 평탄한 반석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을 볼 때마다 저도 아직 부모님이 예수를 모르고 있고, 또 저희 부모님도 절에 다니시는,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당대 믿음이고, 단지 이제 제 아내가 3대째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남의 기도의 제목 같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0: 예,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 그렇죠.
0: 하시니까요.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 아멘. 예. 목사님, 이 시간에 한번 지금 배우자가 믿지 않는 그 짝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죠.
1: 그리고 부모가 믿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잘 나오던 우리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인이 되면서 어느 순간 나 교회 안 나가겠다. 뭐 난 그 교회 나갈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또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0: 그렇죠.
1: 뭐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열에 한 명만 교회를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0: 분들이 많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들을 깊이 간섭하시며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0: 주님.
1: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또 느끼며 경험하게 됩니다.
0: 아멘, 아멘.
1: 온전히 이 시간을 붙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0: 아멘.
1: 우리 방송 가족들의 안타까운 상황과 삶의 현실 속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부모들이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타게 기도하며 주님께로 하나님 우리 부모를 인도하겠다는 이 자녀들의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짱믿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주님.
1: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자라오면서 어릴 때는 믿음을 가졌으나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대학을 가서 이들의 이성의 한계와 그 문이 열린다면서 하나님, 이런 동일가 정설과 또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모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세상은 아무리 학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그들의 어떤 기술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복음을 맞고 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0: 아멘.
1: 우리 젊은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인식하는 하나님 그 마음과 하나님 생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가장 소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히려 믿음의 하나님 한 단계 올라서는 하나님 그런 가정들이 우리 온 나라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연약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 또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우리 연로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온 가족들이 행복하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이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 사랑인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 오늘 함께 기도하고요,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께서도,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다시 한번 문자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보내실 분은 기도의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익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번으로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는 소망의 기도의 시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으로 김도연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0: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오늘도 영육간에 그렇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남기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익명으로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817번님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권사입니다. 큰손자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네요. 오성민. 군대 간 지가 110일 되어 가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리 만져주셔서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할머니의 마음이겠지요. 손자가 이제 군대 간 지 하루하루를 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저도 이제 자녀가 군대 갔을 때 이렇게 예. 날짜를 제 아내가 또 이렇게 카운트하는 걸 봤는데요.
0: 그래요.
1: 그냥 할머니가 이렇게 손자의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고 가는 거 보니 믿음의 가정이 대로 이렇게 잘 이어 내려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그렇게 세심하게 또 손자를 위하여 기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017님 우리 이건사님이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큰 손자 성민이, 오성민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옵니다. 하나님, 이미 이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따뜻한 그 좋은 믿음의 하나님 흐름이 보이는데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그 손자 오성민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특별히 이제 군대 간 지 110일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허리가 아프지만 이것이 하나님 몸에 고질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름다운 청년으로 빚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남은 군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깊이 인격적 교제를 하는 하나님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이 할머니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익명으로 기도의 제목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참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해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경영에 혼 우리 회사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연세가 있으신 이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을 이어나갈 사람도 마땅치 않고

0: 많고 부족한 저의 지혜와 능력도 부족합니다. 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우리 두 분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앞날 인도해주시고 저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붙들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네요.
1: 예, 저도 이제 40살까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치열하게 하다가 이제 한 10여 년 좀 더 지났는데요. 목회의 길을 와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떤 한 그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요, 뭐 아이템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기도를 보내주신 우리 익명의 이 우리 방송 가족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사를 위하여 또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 되시는 장로님과 근사님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사가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해결하며 실마리가 풀리게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보내왔으니 이 기도를 주님 받아주셔서 아멘.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환경과 주위의 여건들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한 안개와 같은 순간인 줄 압니다. 주님 걷어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두 우리 그 장로님과 근사님이 회복되며 능력이 하나님 주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능력으로 경영함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온전히 회사에 하나님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사가 하나님 활기가 하나님 불어넣어지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하나님 이 회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어지는 제목입니다. 9215번님.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만성 피곤, 허리 협착으로 지금 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올려주셨고요. 또 일들이 잘 연결, 공급이 돼서 날마다 기쁨 넘치고 또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지금 걷기에 힘들 정도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허리 협착증,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쩡한데 이 속이 아픈 게 이 허리병이더라고요.
1: 이제 가정의 무게와 함께 같이 겹치면 참 무겁지요.
0: 그렇죠. 그래,
1: 우리 PD님 말씀처럼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께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하는 아멘, 고백이 9215님의 이 기도 속에 있어요.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9215님이 이렇게 하나님 남편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성피로와 허리협착으로 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 또 가장이며 또 하나님 그 경영자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편의 건강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리를 만드시고 조직과 신경과 세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강건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강건한 몸으로 맡겨진 생애 길을 성실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또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공급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기업과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치유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1680번님 중국 단기 선교를 삼산 제자교회에서 다녀올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다음 주에. 그리고 지금 교회가 공사 중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전이나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렇게 공사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1: 예.
0: 이제 잘 계획이 되고 또 진행되고 또 마무리까지 잘 되는 것이 참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1680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0: 아멘. 아멘.
1: 이제 하나님 중국 단기 선교도 이렇게 준비하고 다음 주에 이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과정 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중국의 단기 선교

0: 교입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깊은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삼산 제자 교회에 하나님 공사 중인 이 가정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겉과 속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리모델링되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하나님 많은 생명이 찾아오는 그리고 생명을 중생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삼산 제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0: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가 서로 중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시간 뭐 더운 날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급함으로 또 마른 그런 사막과 광야를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1: 우리가 그 애녹을 부러워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렇지. 데려가셨어요.
0: 예, 할렐루야.
1: 그래서 우리는 그 애녹이 부럽기도 한데 그 삶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예.
1: 예,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0: 아멘.
1: 이게 동행입니다.
0: 아멘.
1: 그래서 이 더운 남은 여름들 잘 이겨내시고 영성이 풍부한 오히려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귀한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애녹과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비싼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 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0: 8월 24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구국기도 대성회가 어제 울산 중구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고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청년 시절 투병기와 육필일기 등 인간적 면모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개봉을 앞두고 전국 시사회와 좌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지명교회가 지난 22일 225명의 참가자와 함께 도심 러닝 문화를 접목한 2026 봉주루 홍제천 희망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당회 회의에서 장로 2명을 레드팀으로 지정해 안건의 부작용을 검토하도록 하자는 구체적인 회의 개선안이 제안됐습니다. 충남 당진감리교회가 파크골프와 만보 걷기 등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니어 교인들이 직접 지역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실버 선교의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토요일 교회 배단이 홀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3,280만 원 상당의 유모차 82대를 전달했습니다. 여해 강원용 목사의 20주기 추모 모임 내일을 위한 노래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경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구국기도 대성회가 어제 울산 중구에 위치한 울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지역 2천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어제 기도회에서 설교를 맡은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는 우리나라에 광복의 기쁨을 주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 일제의 압박과 전쟁의 위기를 이겨낸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격려사를 맡은 한교총 증경회장 김종혁 목사는 최근 정부가 해외 선교지를 일반적인 증여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선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위정자들이 이 사안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울기총 김영용 대표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예배에서는 UPC 어린이합창단의 특별찬양과 이윤희 자매의 오카리나 연주, 울산 장로합창단의 헌금특송 등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애국가와 광복절 노래를 재창한 후 대한독립 만세를 함께 외치며 81년 전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고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청년 시절 투병기와 육필일기 등 인간적 면모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개봉을 앞두고 전국 시사회와 좌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영화 청년 조용기는 19세 때 폐결핵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작성한 육필일기와 각혈흔적 그리고 회심과 목회 사역 전반을 다루며 희망의 목회자 이면에 숨겨진 신앙의 야성을 담아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 시사회 이후 열린 좌담회에서 박종화 원로 목사는 조용기 목사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넘어 성경으로 소망을 전한 통전적 목회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고인이 교인들 앞에서 행한 공개회개와 북한 동포 지원을 한국교회가 이어갈 유산으로 짚었습니다.

0: 김성경 목사는 이 영화가 한 인물의 위인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라며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양동근 씨가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9월 11일 전국 극장에서 공식 개봉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서울 서대문구 지명교회가 지난 22일 225명의 참가자와 함께 도심 러닝 문화를 접목한 2026 봉주로 홍제천 희망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교인 10여 명으로 러닝 전도팀을 꾸려 매주 토요일 홍제천을 달려온 지명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5km 코스를 운영하며 참가자의 65%에 달하는 2040 세대 및 지역 주민들과 교제했습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도 참가해 응원과 기도의 힘을 전했으며 이서구 담임 목사는 홍제천 회절강 설화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라처룽 부목사는 달리며 힘들 때 마신 시원한 물 한 모금처럼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 교회를 기억해달라며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회 당회 회의에서 장로 2명을 레드팀으로 지정해 안건의 부작용을 검토하도록 하자는 구체적인 회의 개선안이 제안됐습니다. 이의용 교회문화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예장 대신 총회 장로교육원이 주최한 2026년 장로평생교육 여름캠프 강연에서 당회 내 반대 의견을 공식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레드팀 운영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소장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더하기 회의와 결정하는 빼기 회의를 분리하고 청년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전담팀 구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의나 재청, 정족수 등 어려운 회의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소통을 강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소장은 교회 회의가 단순한 다수결을 넘어 성령의 인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소통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당진감리교회가 파크골프와 만보걷기 등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니어 교인들이 직접 지역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실버 선교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당진감리교회 노인대학은 올해 파크골프학과를 신설하고 대상을 만 60세로 낮춰 지역 어르신들과 운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제와 복음 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열린 실버 선교 지도자 세미나에서 보령 동대감리교회의 만보걷기 사역 등과 함께 공유됐으며 시니어 성도들이 돌봄 수혜자에서 전도의 주체로 변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버 평생교육협회 사무총장 오만종 목사는 초고령 사회 한국교회가 노인을 돌봄 대상을 넘어 신앙의 선배와 선교적 주체로 세우는 사역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토요일 배단이홀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한부모가정에 3,280만 원 상당의 유모차 82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3년 연속 진행된 이번 행복담은 유모차 전달식은 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 주최로 열렸으며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강연자로 나서 보호출산제의 성과와 한부모 지원정책 현황 및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국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과 자립을 돕기 위한 물품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3년째 이어온 유모차 지원이 한부모 가정 곁에 교회가 동반자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자립을 위한 지원과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해 강원용 목사의 20주기 추모 모임 내일을 위한 노래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경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경동교회와 재단법인 여해와 함께가 개최한 이번 추모 모임에는 교계 인사와 타 종단 인사들이 참석해 1945년 경동교회 설립과 크리스천 아카데미 설립, 세계교회협의회 활동 및 종교 간 대화와 평화 통일에 힘쓴 고인의 발자취를 되새겼습니다. 행사에서는 박명림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의 추모사와 함께 새로운 생명과 부활을 강조한 강원용 목사의 생전 육성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최고기온이 35도가 넘어서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야외활동 시 충분히

0: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 양산 등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3도, 습도는 50%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3: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2: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3: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4: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배서준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헤리티지교회 노민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교회 노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또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란을 발휘하고 또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0: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그가 탄 비행기가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쓴 헤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 도전했지만 어느 날 그가 찾던 행복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감이 되어 밀려오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11살, 9살, 그리고 5살, 3살 자녀와 함께 남겨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손톱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공고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인생의 끈을 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새끼줄을 치고는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토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도동댁은 저희 할머니 태코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에 첫 발걸음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교회로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누가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94세로 인생을 마감하실 때 40여 년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자부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도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간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도동 때 교회 한번 나가보지 라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룬 것 같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정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를 초청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눠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짐을 나누어 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 문자메시지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화장품을 고르시나요? 북한에서는 남한산 화장품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화장품의 내용물을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담아서 북한으로 들여가는 방법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부 부유층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쓰는 것이 경제력이나 인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 한국 화장품을 어디서 구했는지 또 어떤 제품이 좋은지 서로 나누기까지 한다죠. 당국이 아무리 막아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계속해서 원하는 것까지 찾는 것까진 완전히 막기가 쉽진 않은 모양새죠. 우리에겐 화장품 하나를 고르는 것도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런 작은 선택조차 통제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평범한 일상과 더불어 무엇보다 참 자유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리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사 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수원에서 복음통일 위해 기도하며 출첵합니다 하신 청취자분도 계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샬롬이라는 인사와 함께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계신 지역까지 남겨주세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송이나 축하 사연도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첫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샬롬, 사천에서 듣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얼마나 여기보다 더 더울까요? 어서 속히 복음 통일되어서 자유롭게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8845님, 아멘. 에어컨 없이 선풍기 없이 여름을 나고 있는 이게 참 건강에도 좋지 않잖아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심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하얼빈에서 듣고 계신다는 어플리케이션 출석 인사 도착했고요.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로도 함께 해주세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도의 사명인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그 한 줄로 출석 인사 나눠주세요. 신청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나눠주신 우리 0834님, 유리 창문 밖에 있는 해가 너무나 뜨겁게 느껴져요. 하지만 가을 꽃들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참 예쁘네요 하셨어요. 벌써 가을에 피는 꽃들이 봉우리가 졌나요? 0834님, 너무 예쁜 풍경 가운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데 신청 찬양은 저희가 다음 찬양은 준비하고 있는 찬양이 있어서 오늘 오후 해피데이 끝나기 전까지 제가 선곡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오 해피데이에서는 여러분이 나눠주신 신청해주신 찬양과 더불어서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찬양으로 가득 채워보는 월요일의 오 해피데이,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는 또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 선물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오신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듣고 있어요.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OFD 식구들 샬롬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 서로의 그런 문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에게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세요. 5830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6009님, 고향시 병원에서 방송을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이 방송이 울려 퍼질 때, 그리고 6009님이 극동방송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복음으로 인한 은혜가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문자, 신청 찬양 기다릴게요.

신청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축하 사연들 계속해서 기다리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0: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문자로 출첵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M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자,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석 인사, 북한과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 한 줄의 기도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안 돼서 방송을 못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들으러 왔습니다. 출첵합니다 하셨던 2019님 반갑습니다. 오늘 휴가신가요? 전주에서도 찾아와 주셨어요. 전주는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요즘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에 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5189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도 감사로 고백하면서요. 성남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20년 넘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우리 8055님, 와, 20년 넘게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OMP데이에서도 정말 자주 찾아오시는 우리 애청자분이신데 8055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랜만에 왔어요. 몰래 일하다가 듣다가 몰래 들을 수 없게 되다가 오늘 드디어 들으러 왔네요. 할렐루야. 아, 라디오를 몰래 들으시다가 사정이 생기셔서 못 들으시다가 우리 찾아오신 어플로 찾아오신 5958님 이렇게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고요. 신청 찬양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우물정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찬양으로 채워가는 월요일의 OMP데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1: 가득한 우리의 의심을 깨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가득한

안녕하십니까. 살 길 찾아 중국 땅으로 떠나온 함북도에서 온 김향미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서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며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나의 영혼을 성령과 예수의 피로써 거듭남을 받고 그 어떤 황금 만능에도 비기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스승으로 아버지로 보스로 영원히

0: 모시고 받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외 땅에서 우리가 목매어 부르는 찬송가와 기도소리가 저 북한 땅에도 멀리 울려 퍼지어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독재 정권이 통치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도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향미 자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소망이 울려 퍼지는 한반도를 꿈꾸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했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향미 자매의 선곡이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보면 복음에는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걸 항상 뼈저리게 느끼며 기도합니다 하시는 1916님도 계셨고요.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이 찬양의 한 소절과 은혜의 나눔 가운데

선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신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저도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8235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북한을 위한 이 기도를 복음 통일을

있습니다 하시는 8531님. 저희 엄마도 실향민이신데 친정 식구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지쳐 쓰러질 때도 이렇게 분단으로 인한 모든 눈물과 한숨이 그 탄식에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신 새벽기도의 힘을 이야기하신 우리 5152님의 신청 찬송인데요. 나는 믿노라.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남과 북 가운데 어둠이 거두어지기를 소망하면서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먼저 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생방송 OA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지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한 젊은 청년, 전도 유망하고 명문대를 졸업한 한 젊은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찾아옵니다. 저도 박사님처럼 의미 있고 큰 일을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달라고. 슈바이처 박사가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이제 그를 곁에 두고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그에게 맡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환자들의 옷을 빨고 그곳을 청소하고 그곳에 땔감을 구해오고 물을 길어오고 상자를 나르고 이런 일들을 그곳에서 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이 일을 감당하던 이 청년이 하루는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옵니다. 환한 표정으로, 박사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내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곳에 온 줄로 아느냐고. 나는 뭔가도 아프리카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었지. 이런 허드렛 일을 하러 이곳에 온게 아니라고. 그거는 저 아프리카 저 사람들을 시키거나 아니면 더 타인들을 시키거나 딴 사람을 시켜야지. 왜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더큰 일을 달라고.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그렇다면 당신은 나와 맞지 않으니 돌아가십시오. 이곳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는 이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한 큰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십니까? 나아가는 생각이 맞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돌려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 큰 일을 해야 남들이 알아주는 일,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해야 그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똑똑하고 힘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더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졌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게 주신 일을 내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아름다워졌고 좀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져 갔고 그분들에 의해 이 땅은 새로워져 갔던 겁니다. 어떤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심한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힘없는 여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녀를 잡으시고 일으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일으키는 것은 너의 병만 단지 나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세워지고, 너의 무너졌던 믿음이 세워지고, 너의 죽어 있던 영혼을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로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그녀에게 벌어졌어요. 그러자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녀가 행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면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 정도 관계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의 삶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기도 한번 받을 수 있을까? 그분의 손 한번 잡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자리를 마다하고 베드로의 집에 오셨고 그녀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정도 된다고,
내 사위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앞장서는 사람이라 내가 이 정도 그래도

티를 입은 것이라고 얼마나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녀가 택한 행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택한 행동은 하나,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수종 드는 거였습니다. 수종 들다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 봉사하다, 헌신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치유받음을 받자마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회복되자마자 첫 번째 무엇을 했느냐? 봉사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은혜의 종착역으로 자신을 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자신의 손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봉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봉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봉사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알고 그 은혜를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예수의 발이 되어도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들로 사람들을 섬겨나가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봉사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들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케 하셨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로마서 1장 14절도 이렇게 고백했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내가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빚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파렴치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나아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외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 봉사와 헌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섬겨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

하려함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스스로 부릅니까?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것에 빚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아, 주님이 저러한 삶을 사셨구나. 아, 대단한 분이구나.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만찬의 자리를 가지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그리고 그 물을 제자들의 발 앞에 놓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신 다음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있어서 안 될 일이었습니다. 있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하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스승이나 주인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계 사회가 철저했던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나를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절대로 이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절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야 내가 내 제자인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허락하지요. 제자들의 발을 다 손수 그 더러운 발을 주님이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한 이유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행하라고 보여주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삶은 그저 아, 내가 이렇게 살았어 깨달으라고 주신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 내가 살아간 삶을,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간 삶을 너희도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섬김의 삶, 우리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봉사의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거, 봉사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먼저 헌신한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내가 주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섬김의 삶을 마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내어 놓으십니다.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피가 흘렀지만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주님을 섬긴다라는 건 주님을 위해 내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주님이 살아가셨던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웃들의 손이 되고 이웃들의 발이 되어주도록 내 손과 발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봉사인 거예요. 그저 어렵구나, 힘들구나, 옆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손이 되어서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입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행해 주는 겁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종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수종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져오셔야 되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뛰어가서 어딘가에 가서 뭔가 들고 와야 될 것을 대신 그녀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겼다는 얘기는, 제자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내가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이런 또한 진정한 봉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만 섬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시종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까지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게 되는 대상은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요, 봉사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교회 새신자들, 우리 교회 어린 학생들,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상이 우리의 봉사의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빚진 게 유대인에게만 빚진 것이 아니라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누구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우리의 빚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봉사할 때는, 여러분, 봉사하는 우리의 이 손길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이 봉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손수 수종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까지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온몸이 기진 맥진했을 겁니다. 40도가 넘는 열로 수일 동안을 앓았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온몸은 땀으로 젖었을 것이고 몸에 기운은 하나도 없고 먹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한 그녀는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을 몸이었을 겁니다.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아, 자신의 몸이 힘을 얻고 내 몸의 병이 떠나간 것을 알자마자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방금 일어났으니, 내가 방금 나음을 입었으니, 자, 며느리가 좀 하고 딸내미가 하고 딴 사람들이 하라고, 난 조금 쉬겠노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자마자 그 순간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그 순간 그는 나아가 주님과 사람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의 봉사의 삶을 살아갈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못 배우면 못 배운 만큼,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가진 게 없는 만큼,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안 좋은 만큼 이 자리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핑계대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는 늘 하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나아가면 젊은 사람들이 안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안 하려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온 성경의 어떤 인물도 내가 나이가 되었으니 물러가겠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치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발만 움직일 수 있으면 발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입만 움직일 수 있으면 입으로 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눈만 움직일 수 있으면 내 눈빛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봉사입니다. 할 수 없으면 이 자리에서 웃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봉사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쁩니다. 제 일들이 끝나고요. 애 키워놓고요. 평생을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 뵈실 때까지 봉사는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가 하겠다고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에 거실이 치워져야 되는데 서로 거실을 치우겠다고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지. 거실이 치워져야 되는데 엄마가 하겠지, 아빠가 하겠지, 애들이 하겠지, 서로가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결코 좋은 가정이 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청소하고, 안내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이 누가 특별한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봉사는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찬양대는 찬양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고, 안내는 안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고, 저 바깥에서 차량 봉사하는 분들은 차량 봉사 시간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고, 청소는 관리집사님만 특별히 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자신이 빚진 자임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봉사라고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봉사자가 넘쳐나고 섬김의 사람이 넘쳐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그리스도인답구나.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를 불러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이 다가져옵니다.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한분한 분이 봉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분한 분이 주님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십시오. 누구 시킬 것이 아니라 명절이든 언제든지 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먼저 나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손과 발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습니다.

0: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손과 발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 안에 빚진 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고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주셨듯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봉사는 그저 특별한 사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시간이 있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주를 믿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는 자라면, 내가 은혜 입었음을 깨닫고 있다면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그 손길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87-6315번 연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4: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

국제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에어컨을 이제 틀지 않고 자도 되죠? 덮는 이불, 두꺼운 거 살짝 꺼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차가운 물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네요. 최근에 제가 귀뚜라미도 봤습니다. 이제 긴팔에도 눈이 갑니다. 예, 곧 가을이 온다는 거죠. 기도하기 좋은 날씨, 찬양하기 좋은 날씨,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여름 동안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볼까요? 우리의 사명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 2026년 후반전 다시 한번 나의 사명, 나의 비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계획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입니다. 자, 오늘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박영희의 목소리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8월 24일 월요일 어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계약하신 분 계세요? 좋은 소식 갖고 계신 분 알려주십시오. 자, 이제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와요. 다릅니다. 물이 다르게 느껴지고요. 바람이 다르죠.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 그렇죠.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 제가 가끔 이제 밤에 어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은 에어컨이 없고 이제 선풍기가 없는 데는 더워가지고 밤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고 막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았는데 야, 기도하기도 딱 좋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달려가 보자고요. 이번에 이 곡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아름답습니다.

0: 아이들의 목소리, 네, 귀여운 목소리로 신선하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우리 이제 이거 막 율동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끼라를 통해서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예전에 우리 귀여운 딸하고 엄마하고 제가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뒤늦게 이제 또 문자가 왔는데 남편과 함께 세 가족이 정말 기쁨으로 요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제가 사연을 받고요. 지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용선주님 되시죠?
1: 안녕하세요. 네.
0: 야,
1: 네.
0: 바로 아시네. 예.
1: 목소리가.
0: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1: 네.
0: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지난번에 그 문자를 한번 주셨었는데, 네. 예전이죠. 근데 네. 제가 그 문자 받고 용선주님께 전화를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 네.
0: 그때 우리
1: 저희 아이랑 같이 혹시 듣고 있다고 보낸 문자 말씀이실까요?
0: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튼 지금 네. 교회를 잘 다닌다고
1: 맞아요.
0: 제가 들었고.
1: 네, 맞아요.
0: 아이가 극동방송에서는 왜 이제 전화 안 주냐고.
1: 맞아요. 안 그래도 그때 듣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왜 이제 전화 안 했지? 제가 한번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드리는 거다 했는데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그날 한번 문자 보내볼까 하고 문자를 보냈던 거였어요.
0: 제가 용선주님하고 그 네. 우리 아이하고 그때 네. 전화 연결됐던 게 아마 작년이잖아요,
1: 네.
0: 작년에 이제 재밌게 네. 귀엽게 통화하고 나서 네.

0: 교회 가고 나서는 저하고 통화 안 했잖아요. 그쵸?
1: 맞아요,
0: 교회 언제 가셨어요? 그때 바로 갔나요? 아니면 조금 뭐 뒤에 갔나요?
1: 유치자에 그때 한주 가고 그러다가 아또막한 근데 그 이후로 다니게 됐어요. 잘 다니고 또 감사한 거는 아이도 유치부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0: 네네.
1: 또 너무 적응도 잘하고 요즘에 또막 성경학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름 현장이요.
0: 예.
1: 또 그때 또 성경학교 막 기대하고 있을 그런 시즌이었어서 또 올해는 성경학교도 너무 재밌게 잘 하고 그런 노래에 흠뻑 빠져가지고 지금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야, 그때 지인이었잖아요, 지인.
1: 네,
0: 지인이
1: 맞아요.
0: 올해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했겠는데요?
1: 지금 7살이라 내년에 이제 입학해요.
0: 아, 올해 7살이구나.
1: 네, 올해 7살이에요.
0: 그래요. 교회는 어느 교회, 원래 다니던 교회 가셨어요?
1: 네, 온누리교회요.
0: 온누리교회.
1: 온누리교회 양재에 있는데 그 신혼부부 수는 도곡 캠퍼스라고 생명여자고등학교 안에
0: 네네.
1: 그 교육관을 임대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0: 네네.
1: 온누리교회 다니고
0: 그럼
1: 있습니다.
0: 신혼부부 그쪽으로 가셨어요?
1: 처음에 이제 아기가 막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막 한창 그럴 때였는데
0: 예.
1: 그때 이제 신혼부부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약간
0: 예.
1: 신혼부부거나 아이가 어린 그런 가정을 위한 공동체가 있어요.
0: 예.
1: 일단 지금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긴 해요.
0: 아, 이번에 가신 것도 그쪽으로 가셔서 소모임도 하시고.
1: 네. 네.
0: 오, 잘 됐네. 야, 아직도 신혼처럼 사시나 봐요.
1: 아, 그렇진 않아요.
0: 예. 아니, 제가 그때
1: 네.
0: 용선주님하고 그때 그
1: 네.
0: 이후로 제가 명절 때 전화 막 하고 그러진 않았죠. 안 했나요? 왜?
1: 명절 때,
0: 예.
1: 아, 그때
0: 특집으로.
1: 한번 저랑 통화하시고 나서
0: 예.
1: 가정의 달에 한번 다시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전화가 와서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뭔가
1: 네.
0: 특집 그런 때 이렇게 전화를
1: 네.
0: 드렸던 기억이
1: 그죠.
0: 있는데,
1: 다니게 됐다고 그때 가정의 달에 그래서 남편까지 같이 출연해서 다니게 돼서 이제 잘 다녔으면 좋겠다.
0: 그래요, 그래요.
1: 이게 막
0: 남편도 출연했었잖아요.
1: 네. 네, 남편이
0: 맞네,
1: 말안 해가지고.
0: 맞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첫 통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송을 또한번
1: 네. 네.
0: 했었어요.
1: 맞아요.
0: 그때 다시 온누리교회도 다닐 때였잖아요.
1: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열심히 다녀보려고 한다. 아, 뭐, 이제, 좀
0: 다녀보려고 한다.
1: 이제 좀 열심히 그때까지는 사실 열심히 막안
0: 아,
1: 다녔으니까.
0: 다니기
1: 그죠?
0: 거의 이제 뭐 시작
1: 이제.
0: 전이었구나.
1: 왜냐면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긴 하니까,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아이한테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열심히 다녀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0: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이제 정말 적응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0: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은요, 남편은.
1: 남편도요. 그때 전화를 주시니까 이게 왠지
0: 네.
1: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0: 예.
1: 저만 통화했을 때랑 또 다르게
0: 예.
1: 전화를 한번더 주시면서 아이도 그때 약간 통화를 같이 하게 해주시고 남편도 통화를 하게 해주시니까
0: 예.
1: 왠지 모를 약간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게좀 생기나 봐요. 아이한테도.
0: 그랬구나.
1: 나는 이제 극동방송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게 하면서
0: 지켜보고 있다.
1: 아이도,
0: 그니까.
1: 네, 가기로
0: 야.
1: 약속을 같이 선포를 했으니까
0: 예.
1: 제가 그냥 말하는 거랑 다르게
0: 예.
1: 확실히 교회를 갈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0: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통화 때는 지인이하고 용선주님만 통화가 됐는데, 그때는
1: 저만
0: 남편
1: 있어요,
0: 통화
1: 거의.
0: 안
1: 지인은,
0: 했었거든요.
1: 네. 첫
0: 근데,
1: 번째는 거의 저만. 거의 딱
0: 그렇죠.
1: 옆에 있을 뿐, 네.
0: 근데 이제 두 번째 때는 그때 막 수줍어하면서 남편도 통화를 했던
1: 네.
0: 기억이 나요.
1: 네, 맞아요.
0: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조금 이제 부담을 가지셨구나.
1: 네.
0: 잘 됐네요. 아유, 온 가족이 이제
1: 감사합니다.
0: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군요.
1: 아,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0: 야, 진짜. 그때 그 선물도 잘 받으셨잖아요. 네?
1: 네, 잘 받았어요. 맞아요.
0: 그때
1: 감사합니다.
0: 보니까 꽃바구니도 받았죠? 아닌가?
1: 맞아요. 그때. 꽃대머리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0: 그러니까
1: 딸 앞으로
0: 꽃바구니도.
1: 보내주셔가지고 생애
0: 그러니까.
1: 첫 꽃다발을 주셔서.
0: 와. 지인이 지금 옆에 없습니까?
1: 네, 유치원 갔습니다.
0: 아유, 지인이 목소리 듣고 싶은데. 정말 귀여웠는데.
1: 네.
0: 똘망똘망 하면서 똑똑해가지고.
1: 네.
0: 그래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제는
1: 네.
0: 정말 잘 이제 등록도 하시고 소모임도 하시고 그렇게 잘 다니시니까 저랑 감사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기도 한번 드리시죠.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가지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아멘. 아유, 진짜 감사하네요. 그때 주셨던 문자가 세 가족 모두 매주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다. 야, 그리고 또 지인이도 유치부 적응도 잘하고 있고.
0: 네.
1: 아, 근데 그 감사해요. 지인이가 극동방송에서는 왜 전화를 안 주나? 뭐 이랬는데. 아, 네. 오늘 또 지인이도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2: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1: 다음에 지인이 있을 때 한번 네. 문자 주시면 제가 한번 전화 네. 한번 다시 한번 또 드려야겠네요.
2: 네. 아, 네, 꼭 좀 주세요.
1: 이 시간에 네. 지금 지인이하고 들을 수 있어요? 네.
2: 저희가 딱 방송이 나온 시간이 수업 예. 끝나고 나서 딱 그때 그 사이 시간 15분에 하원을 해서
1: 네네.
2: 제가 차에 태우면은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이제 아이가 듣거든요. 들을 때마다 이제 항상 자기가 아이들은 나한테도 전화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1: 지난주에는요. 지인이 네. 같은 친구가 있어서 초등학교 네. 1학년인가 2학년하고 통화를 네. 했는데 막 네. 자기가 방학이라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네. 선물을 막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네. 색연필은 없어요? 나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귀엽고 재밌었는지.
2: 네.
1: 방학 중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통화하고 싶다고. 네. 아이들도 이게 재밌나 봐요, 전화 통화가.
2: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방송이 너무 짧아요.
1: 그래요?
2: 아, 이게 좀 원래 2시간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줄었잖아요, 예전에. 약간 앞타임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아, 몇 년 전이긴 예, 하지만 새끼라 3시를 깨우는 언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1: 그쵸, 3시 하다가 세상으로 네, 바꾸고 뭐.
2: 세상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느끼기에 조금 예. 아쉽더라고요.
1: 아,
2: 조금 더 길게 근데 목은 아프시겠지만 길면
1: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우리 용선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네. 인생 찬양은 제가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2: 인생 찬양이요?
1: 예.
2: 너무 어렵네요.
1: 뭐가 어려워요? 딱 그 인생 찬양 제일 은혜 받았던 찬양 옛날에 아니면 뭐 지금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으로 내가 은혜 받는다 딱 그거 있잖아요 보면.
2: 아 하나를 꼽기가
1: 그게 어렵죠. 하나를 꼽기가 어렵죠.
2: 네.
1: 수도 많아가지고 인생 찬양. 그 중에
2: 제가
1: 하나를...
2: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1: 네네.
2: 저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마음으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1: 네.
2: 저희 아이가 항상 이 찬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1: 네네.
2: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예. 저희 아이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말씀으로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늘 기도와 함께하는 아이로 네네.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 예예. 예.
2: 그래서 지금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1: 와, 자 우리 지인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들려줄 네. 수 있거든요. 자, 지인이에게 네. 사랑의 메시지 큐.
2: 아, 지인이에게요?
1: 예, 지금 우리 지인아 하고 예.
2: 자. 사랑하는 지인아, 지인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지인이와 함께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걸 엄마는 믿어. 지인이가 늘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수업을 많이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귀엽고 사랑스럽고 밝은 어린이로 자라가기를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지인이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엄마가 항상 기도할게. 우리 딸 많이 사랑해. 괜찮을까요?
1: 아유, 좋습니다. 우리 지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지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네. 소식. 정말 세 가족이 주일 예배를 기쁘게 드린다는 예, 정말 좋은 네. 소식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해요.
1: 예, 우리 지인이가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나누면서 예,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매구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찬미워십의 키즈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인이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선곡하셨기 때문에 예, 지인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귀여운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의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릴까요? 예수 사랑하시면.

0: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대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호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지난번에 문자를 주셨는데 10년 좀 넘은 방학에서 지금 개학을 하신 것 같아요. 잘 회복되고 있고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고 통화를 꼭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8737번님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컬러링만 지금 올리고 있네요. 8737번님 꼭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1: 네, 여보세요?
0: 받으셨네. 여보세요? 자, 저 극동방송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예, 괜찮은데.
0: 저는 이제 안 받으실

0: 줄 알고 탁 끊으려고 했는데 딱 받으셨네.
1: 아니 근데 이걸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0: 어 신청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어요? 어떤 신청?
1: 전화 그러니까 지금 네 새끼라 거기 이렇게 전화 제 친구한테 전화 갈 수 있게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시간이 안 나가지고
0: 그랬군요.
1: 네, 신청을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저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0: 아, 저는 이렇게 우리 8737번님께서 지난번에 보냈던 문자를 제가 이렇게 네.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 이분한테 어머, 제가 할렐루야. 꼭 전화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좀 늦게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이 문자를 어머,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10년 좀 넘은 방학 끝에 이 방송을 듣고 어떤 분들은 예. 30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 아, 맞아요,
0: 용기가
1: 맞아요.
0: 생겨서 요즘 예. 예배 자리 회복돼서 새벽 예배도 예. 빠짐없이 다니고 있다.
1: 예, 맞습니다.
0: 야, 그러니까
1: 제 목이 예. 제가 새벽 예배 나가고 울부짖다가 목이 지금 이렇게
0: 그렇구나.
1: 됐어요.
0: 10년 예. 방학을 하다가 이 예.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통화는 안 됐지만 알아서 그냥 교회를 가신 거 맞나요?
1: 예, 맞아요.
0: 와, 그렇구나.
1: 아, 저기, 예, 통로가 돼주신, 예. 축복의 통로가 돼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홍콩에서 예.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요. 홍콩 한인순복음교회에서 처음 했을 때,
0: 예.
1: 그때 이제 지휘자로 잠깐 해주셨던 분이 중국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0: 예, 예.
1: 예, 그분이 어떡하다가 제가 10년 동안 찾다 못 찾았는데,
0: 네.
1: 어떻게 생일이 갑자기 카톡에서 떠가지고 제가 그냥 선물을 보냈는데 예. 십몇 년 만에 연결이 된 거예요.
0: 예, 예.
1: 아, 근데 이거 라이브로 되는 건가요? 지금?
0: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예.
1: 어머, 웬일이야.
0: 어머.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이
1: 어머,
0: 돼서. 연락이 돼가지고.
1: 예,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이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신랑하고
0: 네.
1: 정리가 다, 저는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0: 예.
1: 저는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0: 예, 예.
1: 예,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0: 예.
1: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두 번까지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신랑의 존재를 안 알렸어요. 이제 헤어질 거니까.
0: 네네.
1: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세 번째 통화할 때 그냥 동거인이 있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시면서
0: 예.
1: 혼인신고 여부도 물어보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제가 홍콩에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2시간 걸려서 다니는 데를 배우자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새벽 기도 100일 기도를요.
0: 네네.
1: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꽃까지 꽂아가면서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0: 네.
1: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구마 한 박스는 아닌 거예요. 저희 신랑이 제가 별명을 고구마 한 박스라고 붙인 게 뭘
0: 네.
1: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0: 예.
1: 예,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인데
0: 네네.
1: 말을 하루 종일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제가
0: 예, 예.
1: 말을 하기 전에는 그래갖고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까지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0: 예.
1: 아버지가 보내주신 분이 고구마 한 박스는 아니야. 그렇게 저 혼자서 단정을 친 거죠.
0: 예,
1: 예, 그래갖고 아니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일단 예배 자리 먼저 회복을 하라고
0: 예.
1: 알려주셔서
0: 예.
1: 일단 예, 근데 제가 한국에 나오자마자
0: 예.
1: 간 곳이 이단교회였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1: 예, 예. 그러니까 예.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0: 네.
1: 간판도 순복음교회로 돼 있는데
0: 예.
1: 들어가면서 거기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라인이 맞나요? 하고
0: 예.
1: 여쭤봤는데
0: 예.
1: 맞대요. 맞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영 목사님 가끔 오시겠네요. 그랬더니 아 저희 목사님하고 친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의심 없이 다니다가
0: 네.
1: 이제 제가 봉사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봉사를 막 다니다가 뭐 독거 노인부터 알코올 중독부터 이렇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막 제가 하고 싶었던 봉사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네.
1: 예, 그래서 제가 그 봉사를 하고 다니다가 말씀을 딱 듣는데 아닌 거죠. 띵 하더라고요. 예.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0: 네.
1: 이제 교주시더라고요.
0: 아이고 그렇구나.
1: 여자 목사님이신데
0: 예.
1: 교주시더라고요.
0: 예예. 예. 아.
1: 예, 그래갖고 이제 한바탕 하고 나왔죠. 막 진짜 그 순간 너무 이
0: 예.
1: 너무 배신감에 화가 나는데요.
0: 예예. 예. 그래서 나와서
1: 그러다가 그 후로 이제 10년.
0: 10년. 아 그러고 방학이었구나.
1: 그 방학인데
0: 예.
1: 저 나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하나 한 번 시니까요.
0: 네네.
1: 이게 모든 교회가 다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0: 예예.
1: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가 돼서 예, 그래서 저기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천호동이거든요.
0: 네네.
1: 예, 천호동이어서 거기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 제대로 만났네.
1: 예. 예, 제대로 만났어.
0: 제대로 만났어. 제대로.
1: 그래갖고 제가 회복한 날이

0: 6월 14일 날
1: 네.
0: 신랑이랑 같이 골인 시켜주셨어요.
1: 같이 고구마 한 박스 네. 이제 받아드렸구나.
0: 고구마 한 박스.
1: 아이고, 그 작년인가요? 그게 지금?
0: 아니요.
1: 올해인가요?
0: 올해? 올해요.
1: 올해구나. 그러니까 문자 제가
0: 올해예요.
1: 그러니까 제가 올해 문자였던 것 같아요.
0: 네. 야. 근데 6월 제가 저는 근데 제 생각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방학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회복을 먼저 한 다음에
1: 예, 예.
0: 이 사람을 전도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죠. 아버지 계획은 그게
1: 그렇구나, 그렇구나.
0: 그리고 예, 네, 그래갖고 그 전날까지 제가 폭주를 했거든요, 이 사람한테.
1: 예, 네, 네.
0: 토요일 저녁까지.
1: 예, 예.
0: 길거리에 길거리에서는 맹정신에 그것도.
1: 네, 네, 네.
0: 그래서 막 폭주를 하고 막 예. 길거리에서도 욕하고 막 저는 욕을 하는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1: 예.
0: 욕을 이 사람한테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1: 예, 예.
0: 예, 그러다가 어떻게 일요일 날 같이 꼬리는 시켜주셔서.
1: 예.
0: 6월 14일부터, 그리고 6월 15일부터 새벽 기도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 네.
0: 저번 주부터는 성가대까지 같이 성겨요.
1: 할렐루야네, 와.
0: 할렐루야예요. 신랑은 교회도 처음이고 성가대 악보도 볼 줄을 모르거든요.
1: 근데 남편도 지금 같이 교회 다니고 찬양대도 같이
0: 그럼요.
1: 하고 있습니까?
0: 그럼요.
1: 이야, 그렇구나.
0: 같이 해요. 신랑은 테너고 저는 소프라노인데
1: 소프라노.
0: 제가 목이 새벽 기도마다 기도 때마다 이렇게 울부짖어가지고 목이 지금 이것도 많이 가라앉은 건데
1: 네네.
0: 말 좋다도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막 그러거든요.
1: 예, 예.
0: 어떨 때는
1: 예.
0: 그런데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도 이거는 진짜 은혜로 부르는 거죠. 제가
1: 예, 예.
0: 성가대 연습실만 딱 일요일 날 앉으면
1: 네.
0: 목이 터져요.
1: 어이구 그렇구나.
0: 터져서 소프라노에서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몰라요.
1: 예. 야, 이게 보니까
0: 들을 정도로. 예,
1: 이게
0: 예.
1: 보니까는 제가 이제 새끼라 예. 전화 연결하다 보면요.
0: 예.
1: 우리 8737번님하고 비슷한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0: 예,
1: 이분들이 2단에 있다가 2단에 예. 있다가 이제 빠져 나오시면은
0: 예.
1: 이제 기존에 우리 정통 교단의 교회를 잘 못 가시고 방황을
0: 예,
1: 하시더라고.
0: 맞아요.
1: 방황을 할 때 극동 방송을 예. 들으세요.
0: 맞아요.
1: 극동방송을 듣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랑 이제 연결이 네. 되면서 그래 네. 내가 다시 나가야겠다라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신천지에 있던 분들 하나님의 네. 교회에 있던 분들 뭐 네. 안식교회에 있던 분들 많은 분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많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했었어요. 네, 와.
0: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1: 예, 예.
0: 교회 회복하기 전에 제가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1: 그러니까 방황할 때
0: 기적이 생긴다는 게 제가
1: 예.
0: 진짜 이거 저 나가갖고 간증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1: 예예. 예. 그러니까
0: 예,
1: 대부분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10년 방학 중일 때 그때 이제 극동 방송을 들은 거잖아요. 2단에서 나와서.
0: 예, 나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회복하기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봉사를 저는 봉사를 다녀야 저는 사는 걸 알거든요, 제가.
1: 네네네.
0: 예, 그래갖고, 저기 어르신들 때 밥 해드리고 식사 이렇게 대접하는 거, 그거를 봉사를 했었는데.
1: 네네.
0: 거기에 목사님이, 저기 종교방송 채널을 알려주시더라고요.
1: 그게 극동방송이었군요.
0: 근데 그게 극동방송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다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저기 받게 된 게 극동방송이었어요.
1: 그렇구나.
0: 예, 네, 그래갖고 회복되기 예. 전에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에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네, 근데 문제가 제가 이게 10년이라는 세월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1: 네네.
0: 그 선교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못 드렸어요. 너무 죄스러워서. 근데 그걸 여기서 30년,
1: 네네.
0: 30년 되신 분 그 얘기를 듣고,
1: 네.
0: 나 10년이니까. 30년 되신 분도 계시네.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1: 예, 맞아요. 30년도 있고 40년도 있고
0: 예.
1: 50년도 있고 많아요.
0: 진짜 할렐루야.
1: 아무튼 우리 8737번님 하나님께로
0: 예.
1: 어렵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신 거 정말
0: 네.
1: 정말 축하드리고 자,
0: 감사합니다.
1: 이 시간에 저랑 예. 우리 감사 기도 한번 드리시죠.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0: 예.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어머님이 믿다가
1: 네네.
0: 어머님은 소천하시기 전에
1: 네.
0: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는데
1: 예.
0: 뭔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친구가 교회에 욕을 하고 다녔던 친구였어요.
1: 네네.
0: 근데 그 친구 제가 새벽 기도에서 가갖고 무릎 꿇고, 제가, 예, 통곡을 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려가지고 꼬린시켰어요.
1: 네네.
0: 경주에 있는 오선아라는 친구인데요.
1: 네네.
0: 예, 그 친구 꼭 제가 여기다 신청을 하고 싶었거든요.
1: 네네.
0: 예, 그래갖고 지금 경주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1: 아유, 잘 됐네요.
0: 예, 근데 제가 예, 성경책을 보내주고 싶었는데 제가
1: 예.
0: 요즘 너무 갑자기 바빠지는 바람에
1: 네네.
0: 제가 성경책을 못 보내줬거든요. 그래갖고
1: 네네.
0: 근데 여기서 성경책을 보내주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1: 아니, 저희가 이제 새끼라에 예. 성경책이 예. 있지는 않은데 제가 또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또 되니까 제가 그러면
0: 예.
1: 그분께 성경책 보내드리고 우리 8737번님께는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아, 저한테 안 주셔도 되니까.
1: 아니에요.
0: 그 친구한테
1: 예, 예.
0: 보내주시면
1: 아유,
0: 안 돼요.
1: 친구한테도 보내드리고, 우리 8737번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저는 안 받아도 되고, 그 친구한테만 보내주시면 돼요.
1: 앞으로 예. 이제, 예. 다시 이제 회복하고 계시니까,
0: 예.
1: 하나님과 정말 기쁘게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0: 예.
1: 만나면서 또 주위에 있는 분에게 극동방송 또 알려주시고
0: 또
1: 전도도 하시는
0: 예.
1: 그런 분
0: 예.
1: 전도도 하는 분 또
0: 예.
1: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니까 24시간
0: 예.
1: 극동방송 듣는다고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0: 맞아요. 예, 저 잘 때도 틀어놓고
1: 예.
0: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갖고
1: 그래요.
0: 새벽에 그 탈북민 분들
1: 네네네.
0: 간증하시는 것도 다 듣고요.
1: 예예. 예.
0: 예, 지금 탈북민 선교하시는데 와 있어요. 홍천에.
1: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0: 예, 예.
1: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737번님 예.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0: 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1: 예?
0: 너무 많은데.
1: 그 중에서 딱 하나, 딱 하나. 인생 찬양.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
0: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1: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
0: 예, 예.
1: 그래요.
0: 저기 경주에 있는 친구한테
1: 네네.
0: 그 연락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1: 예, 연락 드려가지고 주소 받아서 성경책
0: 예.
1: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아, 감사합니다.
1: 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0: 예.
1: 나누면서 인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0: 아, 감사합니다.
1: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0: 예.
1: 자, 우리 8737번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참 보면은요, 이 새깨라를 통해서 그 이단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가게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이 극동 방송을 생명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 극동 방송 많이 듣게 하시고 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끼라 내일은 보물 퀴즈입니다. 예, 내일 또 많은 영혼들 만날 것 같은데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1: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0: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우리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가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복교회 조남건 목사님께서 성경 속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은 누구인가,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쟁도 그러하고, 여러분,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날 때는 정말 다윗 같은 아주 여호수아 같은 용감한 그런 용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눈여겨 찾아보았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타락해서 죄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 8절 9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재빈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져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만큼은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 방주 안에 노아가 동식물 8식구가 들어가서 구원받고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노아 시대에는 노아 같은 의로운 그런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한번 내려가 보면은 이 엘리야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 혼합주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모니즘, 돈만 있으면은 죄리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고이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알고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한 이기주의, 그리고 세큐라리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주의 속에 현대만 생각하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도니즘, 많은 사람들이 쾌락, 즐거움, 행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눈여겨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00명, 또 한때는 아세라 선지까지 850명이라고도 하죠. 450대 엘리야와 기도의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기준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준을 바로잡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포로되기 직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변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니까 이사야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쿠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바벨론 침공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BC 605년에 한번 침공했죠. BC 597년에 두번 침공했죠. 이제 BC 586년 침공하면 세 번째 침공하는 것인데 그 몇 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백성들에게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라. 시청각 교육이 뭘까요?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구스와 애굽에 대하여서 징조와 예표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그런 나라를 앞에 두고 이 구스와 애굽을 많이 따랐던 것입니다. 구스와 애굽을 따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시대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13절까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련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다니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 세 번씩 꼭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니엘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꼭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유다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주었던 그런 사명을 맡은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도 이러한 일꾼들이 너무너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로 가보면은 이 말라기서는 누군가가 그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에 와서 말라버렸다고. 근데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 말라기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깃발을 날린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말씀이 없던 그런 암흑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시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 내려와서 세례 요한을 보면은 정말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리 세례 요한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내야 하는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칠 때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3장 3절 3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그런 불타는 불형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울산의 정말 성시와 이 복음화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울산의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열심히 증언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울산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문 앞에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가지게 되어집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묵상하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17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정말 오늘날 이 시대는 음란과 배교와 이 돈,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청빈과 거룩과 오직 예수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 이제 말세가 되게 되면은 세상 지식은 두고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에 이사갈 지파의 이 자손들이 성경을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는 지금 현재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2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이사갈 지파처럼 이런 많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한번 보게 되면은 17장을 제가 한번 3,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근신하지 않으면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마귀에게 먹힘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외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우리를 분명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1절 3일

0: 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이 두 증인은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한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서울의 양화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외치다가 죽어갔던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구줄라프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두 증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음의 사명,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복음을 바르게 잘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축복교회 조남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9999-1160 축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하늘빛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 처서였는데요. 한자로 멈출 처 더위 서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더위가 그친다는 뜻인데요. 요즘엔 처서 매직, 입추 매직 뭐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던데 처서나 입추처럼 어떤 특정 절기가 지나면 공기부터 달라진다고 해서 그런 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기온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로 지난 10년 중에 7번이나 처서 직후 기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있어서 처서가 지나도 당분간 이 늦더위는 좀 더 이어지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좀 더 길어진다 해도 가을이 아예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여름을 그래도 받아들이며 감당해낼 수 있는 건 설령 좀 더디더라도 결국은 언젠가 가을이 올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도 이렇게 끝날 듯 안 끝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요. 또 고난의 터널을 마냥 걸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무더위도 언젠간 끝나고요. 터널도 결국엔 끝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잘 보내면 좋겠네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찬양으로 오늘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어제가 절기상으로 처서였더라고요. 24절기 중 처서가 지나면 더위도 한풀 꺾이고 또 실제로도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하지요.

뭐 매미 소리가 줄어들고 가을을 상징하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저 어젯밤에 잘때 창밖으로 귀뚜라미 소리를 좀 들었는데, 물론 아직도 무더위가 물러나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을이 영영 안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선선한 바람이 부는 때가 또 기대되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괴롭혔던 더위가 물러가고 찬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임하면 또 풀리고 바뀌고 새로워지는 순간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때가 오기까지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지내야겠지요. 같이 걸어가기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로운 찬양 올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또 일상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358번님, 샬롬, 저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퇴근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함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슬슬 퇴근 준비할 시점이죠? 네, 퇴근.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입니다. 여러분의 퇴근 소식 들으면서 저라도 대리만족하고 또이 저녁에 열심히 계속 근무를 해보고자 합니다. 8865번님, 매일 저녁 식사 준비하며 따뜻한 피디님 음성과 찬양으로 힘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또이 시간에 또 저녁 식탁을 따뜻하게 준비하는 분들의 손길도 분주해지죠. 같이 찬양하면서 또 다가올 저녁을 은혜로 준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힘찬 찬송가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지선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리고 만나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나요한의 피처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 나누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일상의 이야기, 출석체크,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1907번님, 방학 3주 기간 동안 퇴근 시간이 조정돼서 같이 걸어가기를 계속 은혜롭게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는 원래대로 퇴근 시간이 조정돼서 또 겨울방학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데 참 아쉽네요. 항상 좋은 말씀,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그동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신호대기 중에 급하게 문자를 보내셨다고 또 적어주셨는데 아, 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늘 주정차 중에 문자 보내시고 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907번님은 또 겨울 시즌이 되면 그때 또 차분하게 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겠네요. 기다리겠습니다. 2523번님, 저도 운전하며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에 운전대 잡고 찬양 함께하는 분 많으시죠? 조급하지 않게 안전운전 하시고 주변 잘 살피시고 너그러이 양보 운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걸을 때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희주일의 찬양입니다. 주님 먼저 가세요.

0: 이어서 1827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피아오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1: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가득한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고요. 한 주에 하나씩 성경 구절을 정해서 멋진 캘리그라피 배경 화면으로 특별 제작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죠. 말씀 씨앗 배경 화면. 매주 화요일에 또 새로운 말씀 씨앗 배경 화면이 나옵니다. 오늘까지는 지난주 말씀 씨앗 배경 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요. 작가님께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듯 별표와 밑줄까지 그어서 예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직 못 받아보신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배경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229번님, 며느리가 올해 2월에 염색체 이상으로 유산되고 또 다시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소식과 함께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네요. 아, 이렇게 극동방송에 또 태의 열매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 제목 참 많이 접수되고 또 아픔을 겪었던 가정들의 사연도 많이 도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 증인으로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아마 당사자인 그 며느님이 가장 절실하게 애태우며 있을 텐데 우리 어머니께서 조용히 기도로 뒤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3786번님, 시골에 있는 시댁에 갔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며 집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순간 극동방송이 차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전도해서 요즘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남편과 함께 극동방송 들으며 도로 위를 달리는 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시부모님 전도해서 다 같이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또 오랜 기도 끝에 남편분도 교회로 인도하고 이제는 시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시부모님께서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새 생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며느리를 두신 것 정말 복받으신 건데 언젠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정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 챙겨드리고요. 이찬양도 함께합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존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3229번님, 3786번님 선물 드리고요. 7358번님, 1907번님, 2523번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1417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방송 언제나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저희 어머니께서 늘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라고 신청하셨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웅지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0: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성공적인 인생 항해란 주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과 예언의 말씀을 가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후메노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착한 양심과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스스로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음의 파손자가 되었다고 하였고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림으로 인생의 파손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항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항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또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온 그것이 성공적인 삶보다는 실패를 안겨주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던져버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착한 양심을 갖지 않은 결과 믿음의 파손자가 되었다. 거기서 끝난 겁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20절. 그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름을 지명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교시킨 것은, 출교시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 교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순순성을 지키고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공적인 인생을 항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보시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싸우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욕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이 세상을 운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안전하게 나 자신이 운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이 인생을 항해하는 데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이 인생을 항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 안에 우리 인생과 관련된 엄청난 보화가 무궁무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원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교훈이 필요한 자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이 필요한 자에게 책망을 합니다. 바르지 못한 자에게 바르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며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우리들을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지만 우리가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암초에 부딪혀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축복

무뚝대고 가는 무식한 사람이다. 1번, 2번.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가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예요. 말씀을 봐야지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축복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말씀에서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라고 한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란 것은 가르치어 이끌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가르치어 이끌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성공적인 인생을 항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갈 방향을 가리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과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과 3절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지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예요?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위대했던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옛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없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조지 오셰는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는 보배이며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경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든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언정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그 무엇보다도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언정 성경을 버릴 수 없다. 그때 그 고백을 듣고 있던 버나르 닥터가 다음과 같은 예찬시를 읊어 올렸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었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었고 내가 굶주릴 때 성경이 나의 떡이 되었고 내가 무서울 때 성경이 나에게 갑옷이 되었도다.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이 나에게 고쳐주는 양약이 되었으며 내가 적적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찾았도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이 나의 학교가 되었고 만일 내가 죽으면 성경이 나에게 열기가 되었으며 만일 내가 떠오르면 성경은 나의 날개가 되었도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여 의복이여 피난처여 꽃동산이여 태양이여 샘물이여 신선한 공기로다 오 위대한 책이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맛으로 비유하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에 있는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까지

다 같이 하도갑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하이다. 어떠십니까? 다윗처럼 이런 말씀의 맛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의 맛을 알아야지만 말씀에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세기 중반에 아일랜드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과 약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약혼식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과 함께 약혼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가슴이 막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약혼식 전날 약혼녀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마차가 전복되어 약혼녀가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이 죽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낙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친 일들이 자기 혼자 견디기가 너무나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때 자기 눈앞에 멈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거기에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내 짐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 쉽게 표현한다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걱정거리, 너의 걱정거리를 여호와께 맡겨라. 맡겨버려라. 맡기는 것은 여러분 캐스트입니다. 캐스트. 던져버리는 거. 던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너를 붙드시고. 맡기면 붙드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의인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요동함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 맡기면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했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애창하는 찬송 369장 재짐 맡은 우리 구주를 작사했습니다. 재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짜여 아를 줄을 모를까.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가 나가야 될 방향

0: 성냥까지 인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생과 관련된 모든 역동적인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9-8315번 052-260-8315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어제가 처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가리 오는 길목, 입추도 지나고 처서도 왔기 때문에 모기는 입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아직까지 덥네요. 살다 보면 야 이제는 반전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덥고 습한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올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간은 하루 이틀을 넘어서 때로는 몇 달 몇 년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떨어져 나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언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잘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그 신실하신 경륜으로 선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 힘든 그 길,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부르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시원한 그 가을바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무덥지요? 육신이 무더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더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시원하게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주님은 시원한 바람, 보이시스의 음성으로 오늘 첫 찬양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바람 소리가 인상적이지요. 주님은 시원한 바람, 보이시스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제 출근 시간은 이제 다른 일반 직장 출근 시간보다는 아마 조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7시쯤 되면은 이미 집을 나서는데 한 15분 정도 걷는데 땀이 그냥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처서가 지나도 날은 덥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가을바람은 불어오기 마련이고요. 우리 인생길에서는 사실은 언젠가는 가을바람이 불어온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아무리 낮아진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은 주 안에서 시원한 바람, 생명수 대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자리 잡은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를 내겠죠. 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그런 각자의 인생길 주 안에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섬기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자랑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동안 함께할 두 곡의 찬양입니다. 김수지의 주 임재 안에서, 그리고 피아 워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하시죠.

호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예수의 말씀입니다. 늘 놀라지만 새삼 다시 놀라게 됩니다. 그 작은 씨앗 한

알로 그 크신 주의 나라를 말씀하시미. 높은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하늘 연못 천지,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독일 휘센 언덕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백조의 성, 정말 신묘 막측하기까지 합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고 큰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의 나라는 한 알의 아주 작은 겨자씨로 시작된다 하십니다. 머지않아 보란듯이 그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공중을 날아다니던 작은 새들이 힘들면 언제든 내려와 그 나뭇가지에 깃들일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이지 나와 우리를 위한 주의 나라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를 찬송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누가복음 26장 20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크심에도 우리 작은 이들을 위하여 작은 겨자씨 나무라고 하시니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가지로 날아가서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준비된 자, 성령으로 우리가 더 충만하고 내가 내 안에만 밝히면 되지라고는 생각하는 순간 이미 부족하더라고요. 더 구하고 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끝까지 주의 은혜로 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을 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뭐 80, 90, 100살이 넘어도 아직 더 주님을 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져 갈 때, 그때 우리는 기름 부은 바 되어서 충만한 그 기름으로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줄 믿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자,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에서 보내드리는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자,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준비되셨나요? 자, 주변 분들께서 너무 쉽다, 우리를 약보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주관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처음부터 그 구약 성경을 주관식으로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관식인데 신약 성경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는 건너뛰고요. 사도행전도 건너뛰고요.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한네 구절 정도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이것이 이제 정답이겠죠. 이것이 말하는 바는 이것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것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것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이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정답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서 보내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금란 유스 워십이 부릅니다. 천국은 마치.

자, 행자들라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이제 31분 지나고 있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퀴즈 정답도 잘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는 로마서에서 드리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 문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기 제가 아까 읽어드린 성경에서는 죄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가로지르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제가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이것이 말하는 바는 이것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것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것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이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과의 반대에 서 있는, 그리고 이것의 완성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8070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3568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9135번님은 할렐루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 오프닝 멘트가 끝나고 할렐루야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가 두 배입니다. 4420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시면서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잘 다녀왔다고 사진과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 그 선교관에 갔다 오셨고 또 제주 극동방송도 방문하셨네요. 귀한 시간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정답 올려주세요. 4258번님도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것,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샵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유미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 곡이었을까요? 그 전 곡이었을까요? 0687번님, 지금 나오는 찬양 너무나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힘들 때 위로해 주시던 찬양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아, 두 곡 다 그렇게 위로가 되는 찬양이지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천국은 마치. 아, 그리고 0687번님 그렇게 올려주시면서 정답도 잘 올려주셨어요. 날씨가 너무 덥다고 올려주셨는데 요즘 많이 덥습니다. 처서가 이게 처서가 아니네요. 예, 자, 오늘 성경 퀴즈는 로마서 3장에서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죠. 제가 울산에 와서는 주간식으로 처음 드렸습니다.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이것, 이것이 말하는 바는 이것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것 심판 아래에 있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래서 이것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것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그런데 이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정답은 바로 율법 되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에 근데 이제 율법 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율법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습니다. 6132번님 처음 문안드려요. 평안한 저녁 극동방송 찬양으로 행복합니다. 식사 준비한다고 바쁘지만 정답이라고 확신하며 보내드려요. 율법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식사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저는 오늘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햄버거는 단품으로 먹으면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어떤 것 드시고 계신지. 자, 저녁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볕대를 향하여 언어윈팅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그 푕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게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다라고 그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뭔가를 좀 이루었다 내지는 뭔가를 좀 경험했다 뭔가를 체험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그 소나무를 뽑았다든지 뭐 놀라운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이제 주 안에서 일어났고 그런 신앙의 체험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마음은 계속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거 아닌 것 어떤 그런 것을 어떤 큰 체험 이런 것들을 계속 아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그때 그런 체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람들도 그거 기억하는데 이러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좋게 봐서 뒤를 돌아보는 거죠. 생각해 보면 떠내려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 신앙의 선진들조차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를 향하여 주를 부르며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의 정답 율법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고요. 그중에서는 식사 준비한다고 바쁜데 확신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6132번님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6132번님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출 수 없네. 예수 전도단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찬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마커스의 찬양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댑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지요. 우리는 주의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찬양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편 81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데 있지 않았고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므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시험을 겪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의심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매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거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풍성한 쉼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소유자미 게리 체프먼의 영어 찬송으로 출발했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반석의 길,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는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804번님께서는 퇴근길에 우연히 라디오 틀었다가 듣고 계시다고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2932번님께서 사남매 독박 육아 중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만들어온 라디오로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처음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방송이 나오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와, 라디오도 만드는군요. 아, 사남매 독박 육아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6843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들을게요. 내 삶의 노래로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네 주를 가까이 찬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6843번님의 신청 찬양 네 주를 가까이 함께 듣고 옵니다.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강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조수아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매순

내용은의 극이 깊은 데서 크룩스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페이스워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고요.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이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의심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이유는 그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힐 워십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다마리의 만유의 주제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진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잔잔하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새로운 한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하루 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곡들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목자의 품이 안식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이가 심한 고열과 의식저하로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몸을 보니까 학대의 정황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가 구속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정확한 경위와 법적인 책임은 재판과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을까요? 이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 어떤 교회인지가 아닐 겁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곳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기억할 겁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조차 밝히기를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렇다고 침묵해야 될까요? 아니면 변호해야 될까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의 문제이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라고 해명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그 뉴스를 들은 사람들이 안심하게 될까요? 교회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곳,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알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유다가 그 권위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죠. 이런 일들을 그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대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목자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악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목자를 먼저 다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본문 예레미야 23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겉으로 보면 이 남유다 왕국, 유다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은요, 바벨론 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해 와서 남유다 왕국이 무너졌거든요. 멸망했거든요. 예루살렘이 함락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겉으로 보면 바벨론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멸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잃어버린 바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누구를 지목하십니까? 내부에 있는 목자들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내부가 문제입니다. 내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시스템적으로 돌봄과 책임의 어떤 일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유다의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먹이는 백성의 목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백성을 돌보기보다 자기를 돌보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 목자들, 내부에 있는 이 목자들이 양들을 오히려 멸하게 하고 흩어지게 했다고 했는데 그 목자들의 문제가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이 뭐 했냐면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화려한 왕궁을 짓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짓는데 동원된 사람들, 일꾼들에게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야김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눈과 마음이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탐욕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 이거에만 지금 다 꽉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돌보아야 할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들만 이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먹여야 할 목자가 먹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야 할 목자가 자기 자신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악한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은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언어적 유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유를 맞추신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2절의 말씀에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과 뒤에 보응하리라 이 단어가 사실은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 파카드라는 말로 어근이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목자들, 너희들이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볼 땐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제대로 돌아보면서, 따져보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 때문에 이 양떼들이 흩어지고 멸하게 됐는지 다 돌아보고 따져보고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말씀해 보면은 여호야김 왕이 왕다운 장례조차 받지 못하고 나귀처럼 성 밖으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수치스러운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악한 목자의 보응이 그 양들에게는, 상처받은 양들에게는 안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의 시작이 되죠. 보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에게 상처를 준, 어려움을 준, 힘들게 한, 이 나라를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을 보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식을 이제 누릴 수 있죠. 마음의 편안함을 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 악한 목자가 다루어진다고 해서 완전한 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흩어진 양들이 다시 되돌아올까요? 상처가 제절로 회복됩니까? 악한 목사가 처벌받았다고 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절로 회복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목자를 다루시는 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단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른 목자를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과 4절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물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앞절에서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며 잃어버리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목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목자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목자예요. 다시 목자를 세우십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연결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보니까 양들을 두렵게 하지 않고요. 놀라지 않게 하고요. 또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우리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양떼들을 위해서 세우신 대표적인 목자들이 있는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고요.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즉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전, 성경, 성벽을 세우면서 그 잃어버렸던 양들을 다시 모아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건축한 것과 같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남은 양떼들이 이제 돌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번성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요, 우리. 그 우리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씨에서 자라는 것이 원래는 풀이에요. 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풀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가? 그 정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밭이에요. 자기 밭. 밭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냥 들에서 아무렇게나 자라고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원래대로 본성대로 자라면요. 그냥 풀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다가 옮겨다 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것을 잘 경작하고 가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밭의 모습,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 지금 이 시대, 이 현대 이 시대에 잘 보여주어야 할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교회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작은 씨를 거목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밭이 있어요. 바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여러 이 사역들을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역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우리거든요. 양떼들이 모여서 생육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거든요. 하나님의 밭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 뭐죠? 세 번째, 하나님은 참된 목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당시에 다윗 왕조는 잘려진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 이후로 이제 왕조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 같은 다윗 왕조가 끝난 것 같은 나무가 잘려나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나무에 새로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의로운 가지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정의와 공의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정의와 공의,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의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징계해요. 이것으로 판결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이 정의감, 정의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 정의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의는 뭔가 하면 재판으로 끝나지 않죠. 잘못된 것을 딱 징계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른 것을 세우는 게 공의입니다. 바른 기준이죠. 옳은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게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메시아의 이름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가 중요한데요. 이 정의와 공의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온다는 거죠. 이 참된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가 오셔서 이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6절이에요. 6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평안히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과 평안이 결합되어져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된 목자는 정의와 공의의 두 팔을 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요, 그 품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가 사람들을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허그해줘요. 사진 속의 여인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한 팔로 안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도 팔이 없어요. 그 아픔이 있는 여인, 사연이 있는, 슬픔이 있는 여인과 그 딸을 그보다 더한 장애와 제한이 있는 닉이 안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포옹의 위로를 얻습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포옹은 팔의 길이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넓이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처 많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을까? 완전해 보이지 않는, 완전하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안식을 줄 수 있을까?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으로 품는 것이 아닙니다. 닉이 팔이 있어서 품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있어서 품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품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품는 것이죠. 그것으로 사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본당도 혹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이름도 한번 붙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품 채플, 또 Father's Embrace 채플이라고요. 아버지 품 채플.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예배당을 보면서 그냥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뭘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뭘 장치,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거죠. 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0: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아버지 품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교회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둘러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서둘러서 해명하지 마십시오. 서둘러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닉이 팔도 없는 그 닉이 안아주기만 했을 때, 허그만 했을 때에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위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도 여전히 상처가 많습니다. 여전히 약함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다스려서 악함을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눈에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겠지만,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지만 바른 목자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과 평안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우리 교회로 딱 모시고 오면 본당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아버지 품 채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곧 안식입니다. 십자가는 그 품이 우리를 향해 영원히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상처입은 한 영혼에게 주님의 품을 전하는 바른 목자로 세워져 나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1004번, 지역번호 052-227-1004 옥동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담교회 정형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주담교회 정형곤 목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워치를 저에게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시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차를 마쳤던 카페에 전화도 해보았지만 없다고 하여서 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시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워치가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둘째 딸이 차 뒤 좌석에서 워치를 발견한 것이에요. 아빠, 시계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제는 그 시계를 고이고이 간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손목에 잘 차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동전 열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른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탕 비유입니다. 이 작은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마침 흉년까지 들었고 그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바로 살진 송아지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아버지와 그 집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 둘째 아들 같은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던 시기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가출하였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을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있으니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기업에 추천서류가 있다고 하면서 취업하라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여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모 대기업에 충동적으로 서류를 내고 한 2, 3년 직장생활을 하고 신학대학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서울 여의도 쌍둥이 빌딩으로 면접을 보러 갔지만, 하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느라 일반 대기업 면접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면접을 잘 치를 수가 없었고 횡설수설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밤차를 타고 서울에서 진주에 있는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니 저희 어머니는 밤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어머니는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 길을 가자, 준비를 하자 마음을 먹고 다음해인 1994년도에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새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눈이 빠지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잃어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울산에 온 지가 10년가량 되어가는데요. 10년 동안 제일 기뻤던 일 중에 하나는 전도의 기쁨입니다. 그때 울산에 남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던 고등학교 동창을 전도한 일입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제 생에 처음으로 경찰서를 제 발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당실에 가서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경찰대학 다녔을 때는 교회에 잠깐 다니기는 하였지만 경찰이 근무지를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장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고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였고 성경책을 선물로 하였는데, 그 전도를 받고 그 친구가 그 주부터 제가 심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무관으로 승진하여서 북경에 있는 경찰 주재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시금 그 친구를 울산에서 만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는 방황하던 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특별히 50대 남자들이 교회에 여러 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50대 중반 후반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업에 실패도 겪고 수십억 원의 빚도 져보고 참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반백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세례받은 50대 후반의 성도, 캐나다 이민을 가서

0: 이민교회 다니다가 울산으로 다시 오게 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18년 만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온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은 아니고 18년간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은 세례받은 다음 날 울산의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그의 삶도 안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입에 풀칠하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마치 집 나간 그 탕자가 참으로 줄이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성도님도 참 고달픈 광야의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좋은 직장도 얻어서 모든 삶이 안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은 고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며 눈이 빠지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잔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 살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버지 집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신앙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인 마틴 슐레스케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바이올린과 순례자에 나오는 신앙생활과 바이올린 제작자의 공동점을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딘 연장으로는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없다. 연장을 단련하려면 악기 제작을 잠시 멈추어야 한다. 오래 사용하지 않는 악기는 반드시 조율을 거쳐야 한다. 잘 만든 악기라도 좋은 연주자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가 바이올린 제작자를 기쁘게 하고 관객에게 큰 선물을 주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아름다운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통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네.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우리 꼭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평안이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 마음이 참 편안하셨던 밤이 언제였을까요? 내일에 대한 걱정,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들,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불안, 그런 것들을 아직 마음에 안은 채로 누우면 몸은 편안한 침대에 있어도 마음이 쉽사리 잠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런 밤들을 지나왔죠. 원수들에게 쫓기고 마음이 불안했던 밤들이 셀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안전해져서가 아니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쉼은 조건이 붙죠. 할 일을 다 끝내야, 걱정할 일이 없어야 비로소 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그 모든 조건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아직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어도 주님 그 품 안에서 안전한 쉼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안식 예수 들려드렸어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8월 24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오늘 시편 4편 8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세상이 줄수 없는 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저녁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하루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이 있고 내려놓지 못한 일이 있을지언정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지선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테너 이성화가 부르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두 곡의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송과 함께 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선의 음성이었고요. 테너 이성화의 Peace and Hymns 앨범 중에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김상호의 첼로 연주, 그리고 전은지의 플룻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0782번님 아멘 보내주셨고요. 3889번님도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과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593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피디님, 감사합니다. 늘 찬양의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1598님, 안녕하세요. 늦게까지 야근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퇴근합니다. 머리 아픈 일들로 내일이 걱정되지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을 찬양해서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머리 아픈 일들. 내일이 걱정되죠? 참 아무 걱정 없이, 단 하나의 염려도 없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던 날이 언제인가? 참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이 줄수 없는 쉼을 너에게 주노라.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은영의 찬양입니다. Holy Spirit in Peace.

지은영의 Holy Spirit in Peace 들려드렸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요, Nathan Pacheco가 부르는 Abide With Me. 영어 찬송과 함께 고백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내일 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0: 그대들이 청원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말로 청원서 문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여러분의 청원을 받아 적겠지만 잉크와 종이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의 청원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왕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으니 왕자님에게 청원을 드릴 일도 없습니다. 청원을 하는 이들의 마음과 뜻을 담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왕자님에게 어떤 청원도 드릴 수 없습니다. 장로들은 총리 대신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청원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누가 청원서를 왕자에게 들고 갈 것인가? 총리 대신은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신앙 장군을 추천했다. 장로들은 신앙 장군을 청해 어떤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지 설명했다.
1: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 몸이 성치 않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그리고 무사히 청원서를 전달하겠습니다.
0: 청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의 주요 주권자이신 임마누엘 왕자님, 오래 참으시는 우리 왕자님, 은혜가 왕자님의 입술에 부어지고 자비와 용서가 왕자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저희는 왕자님에게 반역했고 왕자님의 맨소리라 불릴 자격이 없으며 왕자님이 베푸시는 유익에 동참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왕자님, 부디 저희의 허물을 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는 왕자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의 이름을 위해 저희에게 왕자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저희는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 사면 초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의 타락이 저희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안의 디아블루스 무리가 저희를 두렵게 하고 지옥 바닥에서 온 그의 군대가 저희를 괴롭힙니다. 왕자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자님 밖에는 저희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오, 은혜로운 왕자님이시여. 저희 때문에 장군들이 쇠약해졌고 병들고 낙심했습니다. 얼마 전 몇몇 장군이 폭군 디아볼루스의 군대와 싸우다가 전장에서 대패했습니다. 저희가 신뢰하던 장군들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주여, 저희의 적은 강합니다. 그들은 오만하고 저희를 노획물처럼 나누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들이 데려온 수천 명의 의심병사들은 어둡고 섬뜩한 얼굴로 무자비하게 만행을 일삼으며 우리 왕자님에게 반역을 저지르라고 도발합니다. 왕자님이 저희를 떠나신 후로 저희의 지혜와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저희에게는 죄와 수치와 혼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처연한 맨소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총리 대신이 서명한 청원서를 용맹한 신앙 장군 편에 왕의 궁정으로 보냈다. 장군은 입의 문으로 성을 빠져나가 자비를 구하는 맨소울의 간절한 청원서를 들고 임마누엘 왕자에게로 향했다. 17장 임마누엘 왕자의 메시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임마누엘 왕자에게 전령을 보냈다는 소식이 디아볼루스의 귀에 들어갔다. 폭군 디아볼루스는 맨소울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며 호통을 쳤다.
2: 이 배역하고 완고한 맨소울아, 네가 더 이상 청원서를 보내지 못하게 해주마.
0: 디아볼루스는 왕자에게 청원서를 전하는 전령이 신앙 장군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이 때문에 더욱 분노하고 두려워했다. 디아볼루스는 무시무시한 북소리를 다시 울리라고 명했다. 맨소울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괴로워하는 북소리였다. 천둥처럼 북소리가 울리자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이 집결했다. 디아볼루스가 말했다.
2: 오, 용감한 나의 부하들이여. 반역의 성

0: 맨소리 다시 한번 반란을 꾀했다. 우리가 이 성을 점령했는데도 어리석은 맨솔 사람들이 감히 임마누엘 왕자의 궁정에 청원서를 보내 도움을 청했다. 이제 이 가증스런 성에 어떤 대접을 해야 하는지 그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오, 나의 충성스런 부하들이여. 그대들에게 명하노니 이 성을 더욱 괴롭혀라. 여자들을 유린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그대들이 아는 모든 악행을 저지르라. 나에게 반역을 저지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라. 디아볼루스의 명령을 들은 부하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미쳐 날뛰며 기뻐했다. 다음 날 디아볼루스는 궁전으로 가서 궁전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에 경외신은 디아볼루스에게도 그 뒤를 따르는 부하들에게도 성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회답했다. 지금은 맨솔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온전하고 강하고 안정된 성이 될 것이오. 디아볼루스는 나아가 이렇게 요구했다. 내게 반역하고 청원서를 보낸 자들. 특히 신앙 장군을 내게 넘겨라. 그 망할 놈을 내게 넘겨라. 그럼 이 성을 떠나겠다.
1: 그러자 그의 부하 어리석음씨가 덧붙였다. 우리 주인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하시지 않았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맨소리 멸절하는 것보다 낫지요. 하지만 경외 씨는 이렇게 응수했다.
0: 맨소리, 믿음을 버리고 디아볼루스에게 굴복한다면 지옥 구덩이를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신앙 장군을 잃는다면 맨솔 역시 사라질 것이다.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도 전부 잃을 수밖에 없다.
1: 이 말에 어리석음 씨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명철경이 말했다.
0: 오, 탐욕스런 폭군 디아볼루스여. 우리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맨솔에 장군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던질 돌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너와 맞서 싸울 것이다.
1: 디아볼루스가 대답했다.
0: 도움과 구원의 손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임마누엘 왕자에게 청원서를 보냈지만 너희의 악함이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는 결코 순결한 기도가 나올 수 없다.

0: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줄 몰랐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이 밤, 그 먼저 오신 사랑을 떠올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히스플레인이 부른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살아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알게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마음이 넉넉한 날에는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조금만 지치게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막 성질 내고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숙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곡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테리 맥알먼의 Jesus Name Above Our Names, 그리고 밥 피츠의 As We Worship,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Our Great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House of Worship 프로젝트의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 그리고 CC 와이넌스의 Goodness of God,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irk Franklin의 I Am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전해드리셨던 노래 중에 House of Worship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마이클 W. 스미스가 그 중앙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예배를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우리의 익숙한 예배곡들을 그 곡을 만든 사람과 지금 세대 예배 인도자들과 함께 부르는 방식의 그런 다시 부르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곡은 올해 초에 나왔다고 합니다. 한 곡이 시간을 건너서 다시 불린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도 누군가는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어쩌면 눈물로 불렀던 그런 찬양일 수도 있으니까. 그 이어짐 안에서도 저도 서 있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서 계신 게 아닐까.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준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그리고 조성은이 부른 십자가의 사랑, 유효리임의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 상담가이자 가족 상담 전문가인 한스 엘루셰크 박사의 화해의 세 가지 기술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화해의 기술,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뭐 이런 식의 변명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네 오해야. 이러와 같은 말은 상처를 입은 상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화해의 기술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잘못을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작은 앙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해의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금전적인 방법이나 행위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 원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적극적인 보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한스 박사는 이 기술이 주로 가족과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 방법이지만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화해하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웨이홈의 치유자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 짐리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웨이홈의 치유자 이 찬양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요? 아, 정말 그 주님 앞에 날 치유해 주소서라고 강하게 호소하는 기도와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또 위로를 주었길 바라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 바사가 제시한 화해 세 가지 기술, 첫 번째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두 번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세 번째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진심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순간을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아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게 아니고요. 아 정말 미안해. 나라도 정말 상처받았을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이렇게 좀 진심이 전해지는 이런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아, 이런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화평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 나는 누구를 또 용서해야 되고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용서와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박사님의 말씀처럼 작은 앙금들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이 작은 앙금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진짜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주 큰 앙금. 아, 내가 좀 주체할 수 없는 게 앙금.

임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화해와 용서로 한 걸음 더 가까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죠? 그런 여러분을 저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찬양 여러분과 나누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노인팅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샵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 주님에게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와 용서로 내가 먼저 다가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회복과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해와 용서를 넘어 사랑과 화평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모든 헌신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의 저자인 스카이 제서니는 정직함을 뒤로하고 편법을 쓰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세속적인 믿음은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내리막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로서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령식의 기뻐하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날마다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골든메이트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속죄하신 구세주를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휘트니 휴스턴과 세시 와이넌스의 카운트 온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여섯 메리 메리의 와저 프렌드 들려드릴게요.

여기서 메델 워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평양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나 북한의 그 인공기를 흔들면서 또 눈물까지 지은 열렬하게 환호하는 북한의 주민들. 이들은 분명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장군님을, 수령님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또 장군님이, 수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들이 거짓에 속아 있고 그리고 수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마음도 들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또 다른 것들에 우리가 열렬하게 사모하고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줄 수는 있지만 참된 것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마음도 때로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맹목적이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또 순수한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또한 북녘의 영혼들도 살아있는 사람이나 권력, 또 수령이나 장군 같은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전해드렸는데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계십니까? 북녘의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지도자를 위해 맹렬한 또는 열렬한 맹목적인 그런 사랑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받았다는 사랑이 거짓됨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덕분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극동방송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이 복음 전파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AM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성도 여러분,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과 탈북민 여러분, 오늘도 불안한 마음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탈북민 신앙 간증과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그리고 한반도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분단 70년의 긴 세월 가운데 이 땅에는 남과 북, 그리고 우리 곁에는 탈북민이라는 3만 명의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북한교회 재건이나 탈북민 구출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또 헌신해 왔는데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의 열매 탈북민 신앙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신앙 간증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기도 때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의 북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의 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출소를 했어요. 제 동생이 데리러 왔는데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는 함경북도 원성이라고 지도 맨 위에요. 제철이 있어요. 제철에서 쇠를 이제 녹이려고 그러려면 고열탄이 있어야 되거든요. 러시아에서 그게 수입해오는 고열탄이 있어요. 60톤 그 화물차에서 나왔다가 다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트럭에 탔어요. 탔는데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찬양을 마음대로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집에 내려오는 3시간 동안을 찬양을 목이 터지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철길 바로 옆에 두만강, 두만강 옆에 바로 중국이에요. 그리고 막 연변 쪽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한국 위성이라고 또 썼어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똑 떨어지면 두만강이고 두만강에서 똑 떨어지면 내 딸한테 갈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나 살려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기도하고 노래 부르니까 제 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감옥 갔다 오더니 나보고 이상해졌다 그러더니 다른 데 다른 감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한 3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출소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님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올케한테, 막내 동생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세 번째 이제 한국에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감옥에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제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제 딱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도로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고, 자기는 아예 한국 기도도 아닌데 안 잡혔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네. 어쨌든 나는 한 번도 중국이 참새도 막 불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잡히게 했대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세상에 발, 하나님 교회에다 발 하나 이렇게 걸어 놓고, 하나님이 무서운 건 아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기 직전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것들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실 인격적으로 만난 또 계기도 있어요. 또 사실은 하나님 만났으면 전과 후가 분명히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오고 자유가 주어지고 잡힐 일이 없으니까 까마득하게 좀 하나님 저한테서 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게 아닐까? 또 제 안에 나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 아울리치를 이제 갔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때 저를 이제 본 거예요. 달붕이들 보면서 아 나도 저랬지. 하나님 얼마나 웃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나는 확실히 죄인이구나. 어떻게 어떻게 해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도 세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싫은 사람은 막 맨날 매치를 씹고 안 좋다는 거 다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게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북한 선교학교, 북한 개척학교를 많이 참가하고 나름 내 안에 정체성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싶고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2600명이 북송이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막 이제 그 면도칼 가지고 가슴을 저매내는 아픔. 저는 제가 북송을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막 잡고 견뎌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그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 제가 길을 쓰고 가서 봤던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자극을 주느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안 차리면 저 사람들처럼 죽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왜 그러잖아요. 송장 태우는 냄새. 고약해요. 너무너무 고약해요. 남할라 가잖아요. 남할라 이제 가면 여기서처럼 뭐 시체를 태우는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르지도 않는 그 잡나무 위에다 사람을 태우니까 뼈가 잘 태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보안원들이 걔, 경찰들이 걔가 사람 그 뼈대를 막 물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막 가는 길에 손톱? 누구 손톱인지 모르죠. 손톱이 굴러다니고 이렇게 뼈 갖고 굴러다니면 내 옆에 있었던 누구 손톱이겠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김정은도 꼭 알아야 될 북한의 진짜 속살이란 책을 이제 썼었던 이유가 29살 되는 그 분이었는데 저랑 이제 시댁이 고향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서구적으로 생겼는데 못 먹고 그러니까 있잖아 영양실조도 오고 백혈액이 왔어요. 그래서 뼈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죽는다고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제 병반에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잡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미나미 엄마가 하나님한테로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배고픈 거를 못 참아서 사실은 탈북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에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에 그 친구가 이제 천국에서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가 거기에 갔구나. 구미가 거기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제 호흡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과 북은 진짜 피를 나는 형제잖아요. 어떻게 내 몸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면 누가 목소리를 내주겠나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그럼 내가 죽어서 뭐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낮아졌는데 그럼 나는 뭐를 할까? 나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한테 내 어깨를 내어드리는 거 내가 죽어지는 거. 저도 사실은 교만하고 제 우상이 얼굴이고 우상이 명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한 5년 전에 저보다 더 왕 싸가지고 왕재수 같은 그런 사람을 섬기게 하더라고요. 평양에서 온 청년인데 물질로 섬기게 하고 기도로 섬기게 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360도로 바뀌었어요. 자기 말로 걸레 같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내년에 로스쿨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깨 내어드린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용산에 있는 시온선교회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주시고 그 감옥에서 저도 참 많이 간사해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저 살려만 주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입이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안 했어요. 여기 와서 12년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내가 내 입으로 드린 기도조차도 약속조차도 안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새 개척교회로 저를 이제 옮겨주시면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고향 사람들 섬기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섬기는 분들 예전에 제가 내 잣대로 했던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북한이 열릴 것 같아요. 저희 대회는 북한이 열려서 바울처럼 하나님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3만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늦은 거는 괜찮지만 또 이곳에서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이제 그 고마움을 내 삶으로 이제 살아내고 기도로 더 살아내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도부터 하는 거 함께 좀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감옥에 가는 거는 제가 그래서 나는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입소할 때부터 사람으로 명으로 입소 안 되고 개수로 입소 되거든요, 감옥에.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을 때 너무 슬프고 자존심 상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주입시켰어. 너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버텨라, 버텨라 그런 생각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600명이 북송을 앞두고 있다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런 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북송이. 그래서 너무 슬프고 아파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그런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첫 번째로 북송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북송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십사. 예,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고 싶고. 중국이 사실은 북한보다도 더한 인권이 사각지대거든요. 북한에 가려서 북한 등대에서 이제 세계에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 조국이기도 하고 제 딸이 조국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절대로 조국이 될수 없는 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 시간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동족들이 북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북송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북송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 북한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을 때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출인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약 8,500명 규모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사실상 통제

해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항적을 숨기거나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란의 해협 장악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기존의 최대 주주 환원 규모보다 약 5배 많은 수준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분석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우리 돈 약 48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8,600명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 황해북도 전역에서 폭염과 노후 전력 설비로 인해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약 8,500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현재 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이 약 8,500명이며 주로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이 1,000명, 드론 운용병이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 드론 운용병 상당수가 기존 파병 과정에서 운용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을 정찰하거나 공격하는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 후방 진지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 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이 병력뿐 아니라 미사일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KN-23과 KN-24 탄도미사일 최소 150발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추가로 120발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주장인데요. 또 북한이 실제 전투에서 얻은 자료를 활용해 미사일의 정확도와 탄도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이 병력과 탄약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 S-400 방공 체계를 요구했으며 이미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최대 5만 명의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사실상 통제해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항적을 숨기거나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란의 해협 장악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인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앞바다에서 최소 40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 업체에 판매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뒤 해상에서 구매자 측 선박으로 원유를 옮겨 싣는 방식으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산유국들도 비슷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과하는 선박 가운데는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고 항적을 숨기는 이른바 다크 운항도 늘고 있는데요. 선박 추적업체 K플라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유와 천연가스 운반선 112척 가운데 89척은 이용 항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이란 반대편인 호르무즈 남쪽 오만 연안 항로를 통해 유조선 통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중부사령부의 지원 아래 유조선을 호송하고 있으며 미 중부사령부는 지금까지 1,000척이 넘는 선박의 해협 통과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과 드론으로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힘과

분업을 갖추고 있는 지금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미국과 진행한 종전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기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환원 규모보다 약 5배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약 9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의 2026년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올해 3분기에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1월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주주 환원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 AI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과 현금 보유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도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초과 현금의 상당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최근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는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이번 환원 규모는 최대 200조 원까지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정규장에서 3.87% 상승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정책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분석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그는 매우 강력한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국가정찰국과 국가안보국,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을 동원해 위성과 드론, 감청장비 등을 통해 영변과 강선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가 이들 정보기관의 최근 분석에 근거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협상 복귀를 압박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는 해외 연구기관의 추정치와도 비슷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60개로 추정했는데요.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추정치는 이보다는 많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국내 연구기관들이 북한의 핵무기를 80개에서 최대 120개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핵물질 생산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핵무기 보유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최근 평양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명품 소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평양 대성 백화점에서는 오메가와 샤넬 등 중국을 통해 병행 수입된 명품이 판매되고 있고 일부 쇼핑센터에서는 고가 스마트폰과 이케아 제품도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경제 호황은 우크라이나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북러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품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77억 달러에서 최대 144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7천억 원에서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가상자산 탈취도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혔는데요. 미국 스팀슨 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고 북한 연계 해커들이 올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자산도 6억 4천여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이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최근의 호황이 장기적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도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확보한 자금을 산업과 생산 기반 확충에 투자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우리 돈 약 48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만의 연간 국방 예산이 1조 대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2027년도 국방 예산을 1조 1,225억 대만 달러로 승인했는데요. 이는 올해보다 1,730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7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이달 말 여소 야대인 입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대만 정부의 내년도 국내 총생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GDP의 약 3%에 해당합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앞서 국방 예산을 GDP의 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오는 2030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군사 투자 예산은 올해보다 975억 대만 달러 늘어난 2,591억 대만 달러로 편성됐습니다. 탄약과 예비 부품 조달을 위한 운영 유지비와 지원병 증원에 따른 인력 유지비도 함께 확대됐는데요. 대만 국방부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다층 방공체계인 이른바 대만판 아이언돔, T돔을 구축하고 드론 전력과 해상 방어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군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국함 국조 정책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8,600명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으로 지난 2015년 3,159명보다 2.7배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도 17.3명으로 10년 전보다 10.9명 증가했는데요. 성별로는 여성이 7,176명으로 남성 1,428명보다 약 5배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으로는 전남이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와 강원 순이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 4,280명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90%가 고혈압이나 관절염, 치매,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은 87.4%였지만 돈 계산 등이 가능한 고령자는 43.6%에 그쳤습니다. 생활 습관을 보면 86.9%가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79.6%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지 않은 비율은 75.8%였으며 100세 이상 고령자 5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황해북도 전역에서 폭염과 노후 전력 설비로 인해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황해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주 황해북도 송배전 시설에서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하면서도 전체의 전력망이 마비됐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노후한 송전선과 변압기 등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특히 이번 정전으로 일반 주택과 산업시설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24시간 전력 공급을 보장해온 동상과 영생탑, 혁명사적관 등 이른바 1호 시설까지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상화 시설의 전기가 며칠씩 끊긴 것은 처음 본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통상 우상화 관련 시설에 전용 배전선을 연결해 일반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황해북도 당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1호 시설의 전력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으며 도 안전국과 인민군 부대까지 복구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전력 설비의 규모가 큰 데다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도 부족해 정상적인 전력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0: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 많겠는데요. 평안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까지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강원도에서는 속초와 강릉, 영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철원과 춘천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철원과 춘천 24도, 영월 22도, 낮 최고기온은 춘천과 영월 32도, 철원 31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군산과 고창, 목포에서는 오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목포 25도, 군산과 고창 24도, 낮 기온은 고창 34도, 목포 33도, 군산 32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대체로 전 지역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가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도에서는 평양과 진남포에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에서는 개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진남포, 개성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개성 30도, 평양과 진남포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흥과 북청, 청진, 웅기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4도, 함흥 23도, 웅기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 함흥 33도, 웅기 26도, 북청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턴 그치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 맑다가 오후부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턴 구름 많아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5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기 원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주 안에 있는 나.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말한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 7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시드니 저스틴 해리스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첫째, 패자는 승리에도 두려워하지만 승자는 패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패자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만 승자는 새벽을 깨운다. 셋째, 패자는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만 승자는 비전을 쫓아 움직인다. 그리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호하지만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한다.

나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만 승자는 지금 즉시 뛰어든다. 패자는 대책 없이 비판하지만 승자는 비판에도 대책을 세운다.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보지만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본다. 새벽을 깨우고 계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으며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주님을 믿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걸음걸음 능히 감당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라 하였다. 삶의 위기에 앞서 막막하고 두려운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은 주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뢰 표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좋지 않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을 거두며 주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따라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임승종 씨의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였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송은 주의 사랑 비칠 때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그리고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양까지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통해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400년 동안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 그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막강한 나라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1905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국권을 박탈당해 압박과 서름 속에서 만 35년, 햇수로 36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펴보시고 우리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이 있다면 우리 민족이 제2의 광복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에 참된 해방을 누리는 대한민국은 첫째, 우상에서 해방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고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여러분과 저의 제2의 광복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제2의 해방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

0: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이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게 하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민족, 그리고 말씀을 통해 참된 정의와 윤리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는 인천시립합창단이었고요. 계속해서 크고 놀라운 평화와 찬양 비롯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북녘땅에 북한 땅에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과 북이 함께 우리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그날을 꿈꾸며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이 시간에도 방송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일상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스튜디오로 자리로 한번 바로 모셔볼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우리 선생님께서 양강도 갑산에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고향 땅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서 기억했을 때 선생님에게 고향 땅은 어떤 곳인가요?
0: 누구나 다 고향이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 땅을 그린다면은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산은 다 벗기고 산 앞뒤가 다 산으로 막혔기 때문에 걸작이마다 이제 집들이 있는데 저는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 그 땅에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정말 희망도 없고 이 소망이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1: 네.
0: 정말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정도로 저의 고향 땅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내가 이 땅에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언제 고향 그 양강도 땅을 떠나셨어요?
0: 2012년 7월 한 중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때가 몇 살쯤 되셨을까요?
0: 31살 때였습니다.
1: 31살의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나고자 결단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2012년이면 한창 정권이 바뀌는 시기였잖아요.
0: 제가 어려서부터 사실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불평불만으로 살다가 정말 고난의 그 어려운 시기도 다 넘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 악착스럽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그 10여 년 동안 제가 온 가족이 함께 벌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물로 된 겁니다. 화폐개혁이라는 거를 국가에서 해가지고 이제 아주 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나 버티고 살려고 했는데 쌀 한 지대가 12만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같겠지만 우리 북한에서의 그 이제 말 한마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불평불만을 내놓았다가는 당장 그냥 보입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시집을 성봉동으로 와서 이제 그 건너편을 계속 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이 땅은 정말 암흑의 땅이구나. 이 땅에는 희망이 없구나.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만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된 몸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제 탈북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1: 건너편 땅이라고 하시는 거는 중국 땅 말씀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죠. 그럼 혼자 그렇게 넘어오셨어요?
0: 한 3명 정도가 넘어왔는데. 그 한 명이 넘어오자면 비용이 너무 그분들도 먹는 게 없으니까 여러 명을 이렇게 모집해서 하거든요. 그러나 그 이제 신뢰가 생겨야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목숨을 내대야 하는 상황이니까 누구도 그런 일에 선뜻 이렇게 나서려고 안 하거든요.
1: 근데 그렇게 신뢰가 또 기반이 돼야 되고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하는 강이었을 텐데 예. 그 결심을 하기까지는 또 무수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어떤 시점이 있었을까요?
0: 아, 저는 한 가족의 그 맏이로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그 어떤 그런 착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시식한 그 이런 좀 그런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1: 네.
0: 이제 합회 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부모도 살 길이 막막하고 저도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 아.
0: 예. 이제 목숨을 유지하고 살려니까 제 이제 밥 한 그릇 채울 만한 그런 일상생활도 안 되니까
1: 네.
0: 아주 이제는 내가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결심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예.
1: 그때 그러면 부모님께는 혹시 인사드리고 나오셨어요?
0: 어머님께는 하고 나왔습니다.
1: 어.
0: 어머님은 너무 우시길래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진짜 말랐다고 봐야죠. 왜 저렇게 우시겠나, 우시는지 저는 이제 가서 꼭 부모님들에게 돈도 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저 남편과 살 수 있는 그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해를 하시면서도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제가 그때에는 자식이 없어서 말랐는데 제가 지금 아들을 가지고 보니까 그때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런 게 정말 조금이나마 예 다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1: 얼마나 또 그렇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의 이별을 감내하셨을까라는 감히 저는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방송이 북한, 중국, 러시아 땅까지 복음을 들고 전해지는 방송이잖아요.
0: 예.
1: 분명 지금 어머님께서 량강도에서 또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실 텐데
0: 예.
1: 방송을 통해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아이의 어머니가 된 우리 자매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어머님께?
0: 아,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어려운 속에서 저희 삼형제를 키우고 아버지가 정말 술로 그렇게 못 살게 하시는데도 어렵게 우리들을 자식 자녀들을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지만 제가 어머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어머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어머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1: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전에도 참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김현옥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곳 정착 3개월 차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또 반짝이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 삶이 꼭 어머니

0: 부모님께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1: 그게 너무도 중요하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가 배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한 저 세상으로 갈 그날이 그 어느 때인가는 오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0: 복음이 북한 땅 곳곳에 분명 지금 심겨 들어가지고 열매 아멘. 맺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이 믿음과 담대한 선포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우리 3개월 차 남한 정착 3개월 차 량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나의 절박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영원히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U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의 끝주 화요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재워져 묵혀진 삶의 허물들을 사유의 은총으로 벗을 기회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흠뻑 더딥을 아침 예배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네, 이 아침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서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0: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 에스겔서 46장의 배경 역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깥들로 들어가서 그 안쪽의 문이 1차를 지나서 2차로 있다고 했는데 오늘 46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바깥쪽에 있는 들어가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동쪽이라고 그랬는데 바깥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쪽을 들어가면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무슨 문이냐? 안뜰에 있는 동쪽 문입니다. 자, 안뜰에 있는 동쪽 문을 왜 통과해서 들어가느냐? 여기는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 그래서 이 에스겔 4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곳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시간 동안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건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떼어놓는 걸 말하죠. 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전 안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절대 외롭게 놔둘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시면 이제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사랑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을 구분해서 주는 거죠. 자, 13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초하루에 이렇게 돼 있죠. 초하루에. 그러니까 초하루는 뭐냐?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날 초하루에. 그 다음에 9절에는 정한 절기. 자, 1월 1일, 1월 14일,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대속제일과 같은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절기. 그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날마다 드리고요. 그다음 매주 드리고요. 그다음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요. 그다음에 절기에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지만 하루를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루는 이제 모여서 일주일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끊어줘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을 끊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에 쉬면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칼렌더도 보면은 일주 단위로 계획이 돼 있죠. 일주 단위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일주가 지나고 나면 한 달 단위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한 달 단위로 계획을 하고 나면 큰 절기나 중요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또 절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삶의 내 칼렌더에 보면은 누구누구 생일, 또 누구누구 기념일, 우리 입학 기념일, 또 졸업식, 뭐 이런 특별한 또 여름 휴가, 뭐 이런 게 개인적으로 있죠. 교회도 매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매주가 아쉬워서 수요일도 우리가 또 모이죠. 그리고 매달, 그리고 교회 특별한 절기. 송구영신, 또 추수감사, 맥주절, 성령강림, 순환주일, 부활주일, 이런 절기들을 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잘 떼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 주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매일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또 한 주 매 이제 예배들이 잘 쌓이면 그 달의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달의 예배가 잘 드려지고 그 세월들이 쌓이면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맨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13절에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 때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번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린다. 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매일매일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또 여기 보면은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는데 14절에 밀가루 6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우리 월 수입의 한 60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름 3분의 1 흰, 우리 수입의 60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 또 매달 이렇게 되는데, 이게 1년이겠죠. 곡식이니까. 그 다음 기름 3분의 1 흰, 기름 3분의 1 흰을 함께 섞어서 드린다. 자, 곡식은 우리의 삶의 노력과 땀이 결실한 것입니다. 자, 그것들과 기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나의 삶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져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도 이 예물은 돈이 있으니까 드리지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한 하루를, 또 한 주를,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한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주신 소산 가운데 하나님 저의 삶의 이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태워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땀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의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또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고 또 오늘 하루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맡기며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의 예배가 되면, 그러니까는 이런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야, 너 참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로 와서 안뜰 동쪽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안식일에 열고 초하루에 열고, 다른 때는 닫혀 있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자, 그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2절에 군주, 왕입니다.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문 벽에 서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 예,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 왕이 잘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고서는 들어가서 제사장의 할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항상 구별이 있어야 되는, 자기의 역할을 잘 이해하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3절에 이 땅 백성들도 군주와 함께 안식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라. 자, 그런데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은 여기 보면은 4절에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와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크게 짐승으로 보면은 13절에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드리는 예배는 어린 양 한 마리였고요. 구약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일 드리는 안식일의 예물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자, 그 다음에 매달 드리는 예물은 매달 하느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물은 6절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거에다가 숫송아지 한 마리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명절과 성회 때, 유월절과 같은 그럴 때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그 다음에 밀가루 한 해봐, 순양 한 마리에도 한 해봐 이러면서 이제 곡식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요 때는 보통 이제 절기 때는 그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월상 매달 드리는 예물에다가 숫송아지 일곱 마리가 사실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일수록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일 때이고 또 모두가 함께 모일 때일수록 이 제사를 풍성하게 드려서 모두가 함께 나누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5절에 보면 소제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 해봐요. 모든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이렇게 되죠. 힘대로 한다. 이런 표현이 앞에 7절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해봐 순양에도 밀가루 한 해봐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한다. 자 여기 힘대로 한다라는 건 뭐냐? 그가 기뻐하는 대로 한다. 자원하는 대로 한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자원하는 대로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준비도 기쁨으로 내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좀 미리미리 일찍 마음을 드리고 준비하고 조금 주일에는 일찍 오는 게 필요하죠. 후닥닥 예배 오면은 막 땀만 삐질삐질 나고 그 다음에 막 주변을 살피고 부채질하고 땀도 식히고 이러면서 예배 시간 앉아도 한 5분 정도는 이게 좀 예배 집중할 때까지 좀 어수선하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좀 늦게 와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돼야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5분 일찍 와서 마음을 잘 준비하고 정돈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왕 주님 기쁘시게 드릴 거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일찍 와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릴 때도 후닥닥닥 당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그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왕이라고 특별히 제사장에 있는 곳으로 막 더 들어갈 게 아니고 9절에 보면요.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함께 같이 쭉 가는데 10절에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왕이라고 상관없고 일반 백성이라고 상관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군지라고 특별 대화할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대략적으로 아시죠. 특별히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가 하나님이 새로 회복시켜주시면서 너희들 이제 새로운 성전을 줄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예배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는 매 시간에 중요한 시간을 먼저 떼어서 드린다는 겁니다.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 드리고 나머지를 가는 거죠. 매일, 매주, 매달, 절기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0: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모두 함께 내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핸드폰을 열고요. 어떤 분은 화장실부터 가시고요. 어떤 분은 일어나서 다시 쓰러지시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매일 아침 일어나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건 참 복된 일이고 나중에 이 새벽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루를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주님 앞에 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한 주를 그냥 살기에 힘드니까 수요일에 와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고 그래서 삶의 중심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차박, 캠핑 이런 분도 있는데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안식일과 초하루에 예배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침 뵙습니다. 왕이 정해진 곳으로 들어와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 역시 백성들과 함께 정해주신 규칙을 따라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이 예식들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대입하게 되죠. 내가 요즘 나아가 또 일생을 지나면서 드리는 예배에도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에 제사장을 통하여 아침마다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리라 하심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의미이기도 함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는 은총의 통로라고 합니다. 요즘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세요? 묵상에 따라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절기에는 물론이요 매일의 삶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루로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해 주십시오. 가을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멈추지 않는 예배의 생활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스며들길 축복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 진행 이영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알기 쉽게 정리된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할게요. 그는 안전하기 위해 위험에 처하며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버립니다. 오르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고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강하며 가장 강할 때에 가장 연약합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부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준 후에 가장 많이 소유하며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 가장 적게 소유합니다. 자신이 가장 비천하다고 느낄 때에 가장 높으며 죄의식을 느낄 때 죄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가장 지혜로우며 자신이 가장 많은 지식을 획득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무지합니다.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하며 가만히 서 있을 때에 가장 멀리 나아갑니다. 낙담 중에 즐거워하며 슬픔 속에서도 내내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어진가요? 이 글을 보면 어찌 보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스찬인 것 같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법칙을 따르고 있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때 세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252장, 새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가진 것 없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겐 이해하기도 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나누죠.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새 찬송가 238장입니다. 해지는 저편.

그리스도인임으로 반드시 가난하게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쫓아 부귀 영화와 명예를 쫓아가다가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의 나라를 못 본

척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쫓지 않아도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고 찬송은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찬송가 270장, 새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 보셨지요? 그 그림의 문을 보면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절대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은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열려 있는지요. 오늘은 예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활짝 문을 열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감탄을 표현할 때 쓰는 느낌표는 정확한 기원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15세기 유럽에서부터 사용되며 널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의문을 표현하는 물음표는 느낌표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됐지만 기원이 불분명합니다. 스웨덴에서부터 사용되다 퍼져나간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느낌표와 물음표를 합한 부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62년 뉴욕의 광고회사 대표였던 마틴 스펙터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나타내는 문장부호 인테러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어령 교수가 책에서 사용하며 알려진 부호기도 합니다. 스펙터는 이 부호를 만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질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노력을 함축하는 부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테러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아마도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음표를 주님은 항상 느낌표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깨닫게 해주실 주님이심을 믿기에 크리스천은 인테러뱅처럼 물음 느낌표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품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을 통해 느낌표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신앙생활을 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당당히 주님께 물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목양교회 샬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만세반석 열리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접속곡인데요. 박종호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 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0: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울산극동방송.

전미나의 찬양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불안하고 힘겨우셨나요? 그때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셨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난처이신 것 기억하시죠?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투성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이라는 큰 도전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힘과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란 죄인으로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단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환난 가운데서 시련을 받으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살 수 있고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상치 못한 일들과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 깔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평안함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힘든 일을 겪더라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더 많은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춤은 재충전의 시작입니다. 그 쉼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속모습의 진짜 자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죠. 모세의 미디안 광야가, 요셉의 감옥살이가,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가, 또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다윗의 쫓기는 시간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와 실패로 보여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쉼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매시간 기쁨으로 순종하며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의 길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인생이 되려면 첫째, 내 마음을 미혹하는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미간과 문설주에 새겨야 합니다. 13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전제해요.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나일강 물을 대어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하지요.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 비와 추수할 때 내리는 늦은 비는 농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가며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말라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고 재물을 모아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남는 게 없지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라고 경고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다 보면 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풍요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즉 돈과 명예의 우상을 좇게 될 것을 알기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17절에서 말하듯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않으므로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마르고 건강이 다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멸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하지요. 내 모든 인격과 행동 하나하나에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지요. 자녀에게 세상 성공과 돈 버는 법만을 가르쳐 그것을 좁게 하는 것은 자녀를 우상 숭배의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 교육이에요. 그리할 때 21절의 약속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 하늘문이 닫혀 메말라버린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늘문을 닫게 한 나의 불순종이나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에게 가장 힘주어 가르치는 것은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법입니까? 은혜

반비가 내리는 인생이 되려면 둘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해요. 앞선 13절과 비슷하지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비결은 최신 무기나 막강한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어요. 이는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묵묵히 내게 주어진 고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이 말하듯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이라고 굳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약속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어도 내 발바닥으로 직접 밟고 나아가는 행위, 즉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 내 은밀한 죄와의 싸움, 거룩한 사명이라는 땅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웃음과 거절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고 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발을 내디뎌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방법을 거슬러 내 혈기와 교만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히 나를 당할 자가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밟아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에 그 발걸음을 주저하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구원의 때에 순종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영혼 구원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4년 전 아버지는 가남 투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아버지의 수고로 저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홀로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지만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까진 못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가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 어머니 구원을 바라며 섬기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사실 저는 어머니 앞에서 함께 교회 가요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가 거절하실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막상 가겠다고 하시면 매주 교회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도 부담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아직 젊고 건강하시니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며 구원의 시간을 제 뜻대로 정하려는 악한 마음도 있어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얘기하지요.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을 누렸음에도 제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거절이 두려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제 모습을 회개해요. 이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기호와 표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해 말씀을 담대히 전할게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고 하신 24절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저의 적용은 매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서 주일에 함께 교회 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매일 가정자문록 보석상자 메시지를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으로 땀 흘리며 쌓아 올린 성공도 하늘 문이 닫히면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돈, 음란, 명예 등의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

0: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적용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우상과 성공을 좇아 살다가 하늘문이 닫히는 고난을 겪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저희입니다. 두려움과 안일함에 사로잡혀 발바닥으로 밟으라 명하신 구원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포기하는 저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수 없는 저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줬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새기고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을 움직이는 적용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모범적인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시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하기 전에 또 큐티를 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네 글자 시작 삶의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요? 삶의 자리. 그 주인공이 그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올바른 해석, 정확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80편은요, 3절, 7절, 19절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후렴구가 되어지는데, 핵심 구절이 되어지는데,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 돌이키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소서. 3절은 돌이키게 하소서. 7절은 회복하게 하소서. 이 회복이란 단어를 떠올리시고요. 이제 19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비추소서. 자, 여러분 어떤 단어를 기억하셨습니까? 돌이키소서. 회복해 하소서. 비추소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꾸로 하면 갔으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소서, 돌이켜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반대말은 지금 떠났기 때문에 또 멀리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복해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병들고 아프니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지금 거기가 어두워요, 어두워요. 어둡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아픕니다. 그곳이 어둡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최악 내지는 암흑, 위기를 넘어서 위태, 고난, 연단, 아픔, 시련. 이것이 지금 시편 80편의 뭐라고요? 삶의 자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런 번역해 놓은 70인 여기 보면 시편 79편, 시편 80편의 제목이 뭔가 하면 아수르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에 관하여. 자,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 신약기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 뒤에 한 130년 정도 가다가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79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런 시편, 그리고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런 시편. 그러니까 여러분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편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말이죠. 나라가 어떻다고요? 어두워요. 나라가 어떻다고요?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라가 어떻다고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가 울면서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물이 내 밥이고 눈물이 내 물입니다 할 정도로 눈물을 줄줄 흘리는 마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하셔야 돼요.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둡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나라도 그렇죠. 또 울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사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돌아와야 되겠죠? 내가 지금 병들고 아픕니다. 회복돼야 되겠죠? 내가 지금 너무 심령이 어두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여러분 깜깜해요. 어두워요.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나라 민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병들고 아프고 어둡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오늘 시편의 대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암흑과 치악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여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부르면서 요셉을 저 광야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 악한 형제들부터 지켜주신 인도하신 보호하신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은요 모세도 또 야곱도 다윗도 여러분 저도 여기 있는 모든 신령들도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병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당신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눈도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지식도 없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관계를 끼워줬습니다. 자네는 애를 먹입니다.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라고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는 뭐라는 겁니까? 양입니다. 양. 양입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양에게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보다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선한 목자인데요? 그랬더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도 주시고 구원 그 위에 풍성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풍성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푸른 초장 잔잔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시편 48편 14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선포함 읽읍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야, 저런 성경 여러분 이게 픽션 거짓말이라 그래도 여러분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실이고 아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 보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정 지파, 세 지파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요셉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요, 유다 지파거든요. 자, 그러나 공통점 있죠. 베냐민도 요셉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셉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요셉의 친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이 아니라 친동생.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았던 자기의 친동생이 베냐민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의 목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의 목자도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들은 아들이지만 동생은 약간 관계가 좀 떨어져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을 한테 묶어놨을까? 제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답을요 민수기 2장
18절

20절, 22절에서 찾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수기 2장은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동쪽이 앞이에요. 동쪽이. 여러분 아십니까? 중간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열두 지파가 나눠져가지고 언약궤 중심으로 쭉 행진하는 게 이스라엘의 행진이거든요. 그런데 맨 앞쪽에는 유다 지파와 두 지파가 여러분 합쳐져가지고 맨 앞쪽에 동쪽에 쓰고 그 반대편을 성경에서는 서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서쪽에 세 지파가 있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2장 18절 보시면 서쪽에는 누가?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자, 에브라임 기억하십시오. 20절 말씀. 그 곁에는 누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22절 말씀. 자, 또 누가 있어요? 또 베냐민 지파라. 자, 보십시오. 야, 이 시편 80편이 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다 북이스라엘이고 지금 이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다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그냥 북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 왜 베냐민이 왜 끼었냐? 왜 끼었냐? 봤더니 베냐민은 뭐예요? 옛날 광야 40년 생활 때부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서쪽,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 앞에 뭐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서 늘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갔던 그 세 지파가 뭔가 하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따라오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르소서. 그 다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룹이 나누네. 그룹. 예, 그룹이 뭔가 하면 천사거든요. 천사.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빛을 비추소서, 구원하소서 하는데 왜 그룹이 나왔냐? 자, 그룹이 어디에 있는 거냐? 언약궤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그게 언약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인데 저 언약궤 덮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 천사, 그룹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저 그룹과 그룹 사이에 동그랗게 보이는 저 판 보이십니까? 날개 밑에 동그라미. 저게 뭡니까? Mercy seat. 시은좌. 은혜가 머무는 자리. 다른 말 하면 속죄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가서 저기에 피를 바르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구름, 쉐키나가 거기에 영광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지파가 선두지파긴 하지만은 앞서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룹을 한 번도 여러분, 보지 못했어요. 다 봤겠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서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동편 뒤에 있는 서편에는 어떤 지파가 있다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가 항상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가운데 영광이 늘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비록 어둡습니다. 비록 병들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옵시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맞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와도 장독대를 덮어놓으면 뭐라고요? 그 장독대 안에 비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한 방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목자로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신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아름답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우정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각각 불러요. 각각 부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이 각각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선이에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또 보시고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양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아무리 다정하게 불러도 자기 목자 아니면 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을 분명히 알아요. 뚜렷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그 목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은 양은 자기 주인만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자,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양은 남의 양 말고 내 양은 택한 백성은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나는 그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알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알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일제 36년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정말 어두웠습니다. 병들고 아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 1순위가 넘어 0순위가 되어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친밀함, 진정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사계명을 중간에 턱 놓고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5계명부터 7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물질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 하나님은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할 때 우리는 놀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맹숭망숭이 하고 있다가 가끔씩 교회 나오고 여러분 예배가 흐트러지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니까요. 그리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 사람들은요 눈치를 살살 보면서 사용합니다. 사용. 진작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말려고 하는 그 물질은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질을 탐하는 것입니다. 음란하든 우상을 숭배하고 풍요를 쫓아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시는가 하면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심었을 때 얼마나 잘 자라고 가나안에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저 동쪽으로는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스라엘이 왕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 시기가 바로 다윗 시기였습니다. 동서남북 이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동서남북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실제로 받았다니까요.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말이죠. 그런데 소득 수준이 2만 불, 3만 불, 이런 남구에는 5만 불, 6만 불 막 올라가니까 그 물질이, 그 굿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만몬, 신이 돼가지고 그게 붙들려가지고 여러분 물질의 사정을 못 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주는가. 그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담을 흐려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들짐승도 오고 산짐승도 오고 멧돼지도 와가지고 그 모든 포도원들을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수확이 없이 쫄딱 망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뭐요?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절 시작.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이 흐려버리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흐려버리면 그냥 들짐승, 산짐승, 멧돼지 막 와가지고 다 그냥 약탈하듯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새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렸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분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6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니다. 5절 6절 말씀. 주께서 그들에게 뭘 양식으로 주세요?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절대로 눈물의 빵을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면 눈물의 빵 안 먹어봐도 성경에 이미 다른 사람들 다 먹어봤는데 우리가 꼭 그걸 또 먹어봐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뭐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웃하고 다투어 그리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나를 미워하는 인간들이 왜 그리 많은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지는 않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딱 붙어있으십시오. 딱 붙어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지정의, 예,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그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시편의 핵심이 3절, 7절, 19절을 말씀드렸죠? 자, 거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3절 말씀 보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얼굴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7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얼굴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자, 1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얼굴, 얼굴, 주의 얼굴이 나옵니다. 제가 늘 축도를 민수기 6장 가지고 합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26절 보니까 뭡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더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얼굴,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에서는 파님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파님, 시작. 파님, 얼굴이에요. 대면이에요. 그런데 이 주의 얼굴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이 얼굴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모든 밝은 단어는 다 이 얼굴, 임재, 파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인내성으로도 하는데 이 때로는 가사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물론 여러분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손들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가사만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그런 안타까움의 찬양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이 아빠 엄마 외출했을 때 사고 내지 않습니까? 발 부러지고 여러분 코피 나고 이마 찢고 다 무엇하다가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빠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하지 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생각만 하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기쁨이 조금만 할 때 네가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할 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먼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가 목회를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해보니까 드디어 발견했대. 뭘 발견했는가 하면 저 성도가 나한테 선물 같은 걸 많이 갖다 주지만은 저 성도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저 성도가

0: 누가 선물을 갖다 주지만 나를 부담스러워하는지 자기가 이제 분별을 했대. 한 번은 여러분 이분이 큰 교회니까 엘리베이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목사님이 식당 갔다가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나한테 선물을 자주 갖다 주는 그 권사님이 있는데 문이 딱 열리자마자 목사님이 있으니까 어 목사님 하면서 도망치더래. 되게 기분 나쁘더래요. 목사님 보면 도망치고 아주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치부나 우리 유년부나 초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엘리베이터 땡 하면서 열리는데 내가 있으면요 어 목사님 하면서 막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 그때 만약에 5만원짜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너무 보고 싶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할 때 만약에 자 우리 하나님을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원래 정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다 모여있다 그러면 와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와 하면서 앞으로 막 모여들어가지고 이 강단에 막 무너져야 돼. 안 되잖아 그렇게.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청년 집회나 그런 거 가보면 그냥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 15절 1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자 주의 오른손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17절 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그랬어요. 이 반복되는데 이 오른손 주의 오른손 오른손으로 심는다. 주의 오른손으로. 자 여러분 오른손 계속 오른손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1절 2절에 네 명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뭐죠? 므낫세. 자 문제는요 이 네 사람 중에 오른쪽과 관련된 사람은 누굴까요? 오른쪽과 관련된 사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의 이름이 뜻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 자기 엄마 라헬은 죽으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슬픔의 아들 베노니 그랬더니 그 아버지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 뭐냐 하면서 엄마는 베노니 하면서 죽었는데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이 12지파 가운데 인구로는요 11번째입니다. 11번째.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유다 위에 조그맣게 그냥 빌붙어 있는 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영토도 좁아요. 인구도 적다니까요.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베냐민처럼 인구도 작고 돈도 못 벌고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래도 오른손의 아들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두 번째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세 번째요 난 의롭게 되었어. 네 번째는요 내 기도는 응답될 거야. 다섯 번째는요 사단은 내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거야. 여섯 번째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어. 일곱 번째 시작. 나는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목사가 여러분 위로받으라고 립서비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 놓았다고 이미 과거에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처럼 하는 일마다 작고 안 되고 위축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둡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강사로 불렀더니 이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난 이미 제사함을 받았어. 난 의롭게 되었어. 내 기도는 응답될 거야. 나는 치유함을 받았어. 사탄이 날 향해 왔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거야. 성령으로 나는 충만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취해야 될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7833번 052-244-7833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예산 영리교회 이성일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민족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부르심을 심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8월 25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고급 스테이크 집을 처음 가본 남자가 주문을 합니다. 점원이 묻는 거죠. 고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직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최선을 다해주세요. 최선을 다해달라. 예, 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은 뭐 어느 때든 간에 아름답고 긍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오늘 저기 논에 있는 돌들을 모두 논 밖으로 꺼내놓거라. 아들아, 명심하렴. 너 꼭 최선을 다해야 된다. 방법을 잘 찾아봐. 아들은 약속한 대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정말 애를 쓰면서 돌들을 꺼냈다고 하죠. 양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해가 저뭅니다. 지켜보던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아, 너 최선을 다한 거야? 아버지, 최선을 다했죠. 아니야, 내가 볼 때 넌 최선을 안 다했어. 아들은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버지, 제가 오늘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옮겼어요. 이거 좀 보세요. 아, 이렇게나 옮겼다고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분명 우리 아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최선을 다하진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너는 오늘 옆에 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잖아. 우리는 흔히 최선이란 단어가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또 최선의 모습이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최선의 모습은 차원이 다른 그런 해석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마음을 다해 구하는 모습이죠. 성도의 최선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겠죠. 내 힘만으로 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고역이 되죠. 하지만 옆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을 때 하루하루가 은혜의 축제가 됩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입어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일상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아침 내 힘을 빼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겸손한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대사세요. 올드팀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새로운 찬양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침,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아침.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와주세요. 그리고 역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아침이 바로 최선을 다한 아침이다.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의 최선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일상 가운데 온 마음과 몸 다해서 구하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겸손한 최선을 이 아침에 우리는 이미 그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880님도요, 우리 1203님도 3557님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아, 우리 6170님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5123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수희님, 한복춘, 고예진, 김영덕, 조제이, 그리고 박은님, 조이님, 그리고 김한나, 하늘향기, 정덕희님 외에도 아멘, 아멘, 우리 유아람님도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입니다. 행복 가득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찬송 가운데 은혜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올댓팀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 영상 링크가 있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유튜브 댓글까지 남기시기 원하신다면은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먼저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봉진님도, 유미숙님도, 전순자, 박기성, 황건탁, 김명순, 유미숙, 박미숙님도 잘 들어오셨어요. 자, 오늘 생방송, 특별히 오늘 화요일에 터치유, 더치유. 정말 치유의 기도,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육신의 연약함, 참 하나님께서 내 육신, 이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면 좋겠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계신 한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고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아침에 또 여러분에게도 내가 지금 병원에 있다, 특별히 저희가 좀 병원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는데요,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암에 대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아픔 또 입원 다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꼭 그 병의 아픔뿐만 아니더라도 그 병원에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신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잠시 후에 터치유 더치유 시간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 방송이 끝난 뒤에 또 연결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생방송 중에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이자의 60원 워십 밴드가 함께 찬송합니다.

자, 오늘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함께 찬송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아이디 동기부여 인생명언님, 기독학교 교사시라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학교 개강일 출근길에 은혜 가득한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희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기부여 인생명언님께 저희가 통닭 상품권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디 한 분 더 저희가 추첨했습니다. 멜로디77님, 할렐루야, 주님과 걸어가는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통닭 상품권 추첨됐습니다. 오늘 유튜브 댓글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유튜브로 함께해 주세요.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아니면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터치유 더치유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할 텐데요. 우리가 찬송을 또 한 곡 더 힘있게 부르고 잠시 후에 연결합니다. 오늘 병원으로 함께 갑니다. 신방을 갑니다. 주님의 만지심, 그 주님의 터치에는 제한이 없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아픔에 있든 주님의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0: 터치유.
1: 더치유.
0: 터치유, 더치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 매주 또 이 시간 참 이 한 달 동안 8월 한 달 터치유, 더치유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픈 분들이 계시구나. 그리고 동시에 또 그분들이 그 아픔의 순간에 주님을 찾고 있구나.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겠구나를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이정 PD님 맞죠?
1: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고난 가운데 듣게 됐다는 그 고백.
0: 예.
1: 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늘 오프닝에서 나눠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됐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0: 참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우리 성도의 최선 다함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데요. 참 오늘 이 시간만큼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그런 최선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병원 심방을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참여하실 때 댓글로 기도를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변하게 해서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의 추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 보고요. 자,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 실제 신방을 가기 때문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정 PD님 오늘 좀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0: 네, 샵 1069번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1: 예.
0: 또 직접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고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1: 그렇죠.
0: 여러분도 신방 멤버시니까요. 댓글로 꼭 기도와 응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만 검색해도 우리 프로그램 이름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서정희님, 정상호, 전진영, 그리고 전순자, 김정라님, 히아스토리님, 둥이맘님, 할 수 있다님, 아이디가 아주
0: 할 수 있다.
1: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직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되겠죠. 자, 병실의 침대는 외롭고 고립된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불순물이 빠지고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이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한 분의 성도님 외에도 아마 환우분들이 여러분 병원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잖아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픔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가장 아픈 순간에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 있는 이 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0: 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만지심을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목사님이시죠.
1: 예.
0: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2: 네, 더위가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덥긴 하지만
1: 예.
2: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아, 정말 우리 이성현 또 목사님 정말요 목사님 오늘 네. 참 이 한 분 한 분 저희가 이 한 사연 한 사연이 참 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참 여기저기서 들려주시는 소식들이 참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유튜브 댓글에 예정 PD님 보셨죠? 남편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기도 받으셨던 분의 남편분이 지금은 네. 퇴원해서 잘 있다 감사하다라고 아까 댓글에 이렇게 올려온 내용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 또 목사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지만 오늘 네. 많은 방송 가족들의 그 공통된 기도의 마음, 중보의 마음이 모여지면 좋겠습니다.
2: 네. 벌써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우리가 이제 터치유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1: 예.
2: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분명히 힘들고 아프셔서 이제 방송에 참여를 하셨는데도 한 분 외에 없이 공통점이 뭐냐면 얼굴이
1: 예.
2: 전혀 아픈 분 같지 않다는 거죠.
0: 오, 맞아요.
1: 보이는 라디오를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2: 오히려 건강한 우리 세대보다 더 얼굴이 밝고 더 이 평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 이유가 뭘까?
1: 예.
2: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 고난은 고통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1: 아.
2: 고통은 있고 어려움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 같아도.
1: 예.
2: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분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

0: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터치유 더치유가 지금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아멘. 오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리고 또 미리 또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미리 또 찬양하면서 오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네. 목사님께서 터치유 더치유 좀 짧은 응원의 말씀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목사님 한 말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0: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예. 이제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고 힘 기울 때가 있으면 뽑힐 때가 있고 만세의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생에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어제 묵상을 했는데요. 예.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모든 걸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왕이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를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손 꼭 잡고 가고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예정 PD님 네. 우리가 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오늘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터치유 더치유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라디오 방송만 듣지 마시고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함께 댓글로도 기도문 남기실 수가 있고요. 또 얼굴도 보시면서 함께 병원 신방 가시면 좋겠고요. 자 예정 PD님
2: 네.
1: 오늘 우리가 또 한 분을 연결해 봐야 되는 거
2: 그럼요.
1: 아니겠습니까?
2: 오늘도 특별한 한 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치안부 통보를 받고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1: 그래요?
2: 음성부터 다릅니다. 네.
1: 오늘 한 분을 연결할 텐데요. 충남 보령에 사시는 분이시라고요?
2: 네. 이제 거주하시는 곳은 충남 보령에 있는 예. 천북면인데요. 현재는 또 사정상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세요.
1: 오늘 네. 임주연 집사님 이 시간 우리 이성현 목사님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아니,
1: 목사님 말씀대로.
0: 예, 그러시네요.
1: 얼굴에 광채가 나시는데요.
2: 그러니까요. 이야.
3: 감사합니다.
1: 야. 아니, 임주연 집사님.
3: 네.
1: 얼굴만 볼 때는 전혀 이게 뭐 제가 볼 때
2: 투병 중이시라는 예.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3: 아유. 네, 말기암 환자라고들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들 건강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0: 야.
1: 아이고. 그러면 우리 그래도 목사님께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연결해서 서로 한번 좀 인사하시고 또 한번 신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연결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집사님.
3: 야,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오늘도 여지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도대체 누가 환자인지 모르겠어요.
1: 저희가 환자인 것 같은데.
0: 세상에.
1: 우리가 피곤해 보여서 상당히.
0: 이름이 벌써 좋으시잖아요. 임, 주현.
1: 현 집사님.
0: 예. 예. 주님의 현명한 선택이
3: 집사님.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0: 날마다 주님의 아주 현명한 그 선택이 우리 집사님과 또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3: 아멘, 감사합니다.
0: 제가 지난 이 방송을 통해 잠깐 들었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오래전 암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보니까 말기암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때 네.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는 지난 코로나 때 정말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119 이송이 됐는데 그때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0: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1: 그때 하나님 제가 세상의 생명이 여기까지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0: 네.
1: 하나님 아직 제 아이가 어린데 딸이 학생이거든요.
0: 몇 살인가요 아이가?
1: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인데요.
0: 네. 아, 그때는 어렸겠네요.
1: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입니까? 그러면 저는 알지 못하니까 의사는 저에게 2개월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제가 오히려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1: 그래서 의사는 저에게 통계를 말했지만 저를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명, 저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오히려 병원에서도 모든 치료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수혈만 했었어요. 한 달 정도를 항생제하고 여명이 더 짧아질까봐 의사들 의료진이 손을 대지 말자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살려주셨습니다. 아직 저에게 남겨진 일이 있겠지?
0: 그러니까요.
1: 네.
0: 얘는 2012년인가로 들었는데
2: 예.
0: 지금 뭐 14년 전이잖아요.
1: 네.
0: 그럼 정말 그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자녀분도 굉장히 어렸을 테고 너무나 황당스러운 그떤 시간들이었겠지만 들어보니까 지금 그 과정 하나하나 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네요. 지금 우리 집사님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2: 어떠세요? 건강 상태.
1: 제가 그 2점 전에 이렇게 제가 치료받는 중에 없어졌었는데 사실은 2025년 1월에 미얀마를 제가 제가 외방 선결을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2: 예,
0: 네.
1: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2015년서부터 어떤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병원 치료를 거부했었거든요. 2012년도에 3기에 유방암이었지만 근데 살려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매일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중에 악기를 좀 하라는 말씀을 좀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색소폰 연주를 이게 독학과 그걸 좀 받았고요. 그리고 그 외방 선교를 그때부터 자비 선교로 정기 선교를 2015년 11월서부터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도 가난한데 그런 일이 저에게 있어가지고
2: 코로나 때 그때
1: 근데 이제 2018년까지는 중국으로 갔었는데 그때 시진핑이 2019년부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2: 예.
1: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죽음의 위기에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은 상태라.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큰 간증이 미리 저희가 얼리버드라고 해서 티켓을 끊어놔야 더 남은
2: 가죠.
1: 여비로 싸게 주고 선교를 자금을 좀 더 마련할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작은 돈을 모아서 제가 이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은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2: 그렇죠.
1: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하나님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니 제가 작년까지 저를 보내셨으니 저를 하나님의 뜻이거든 올해도 11월에 저를 보내실 줄로 믿고 저는 선교 자금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서 초에 그 죽는다고 했을 때 그냥 저는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그걸 가서 간증했습니다. 해외에 가서 또 2019년도에 중국이 막혀서 미얀마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거 가정을 하면서 제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살려주셨고 그리고 또 2025년도 작년에 미얀마 갔을 때
2: 가셨어.
1: 독감 바이러스를 제가 저에게 또 선물로 주셨네요. 그래서
0: 선물로 주셨어요. 아이고
2: 선교지에서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신 거예요?
1: 네네네. 근데 작년 1월에요. 매년 나가다가 이제 미얀마에서 도와달라고 난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가 군부 독재라. 그래서 이제

0: 네, 중국이 맡기고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19명이 10kg씩의 쌀에 600개를 준비해서 그 자금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그걸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0년 만에 미얀마에 독감이 도는 그 독감에 제가 딱 걸렸어요. 19명 중에 제가 암 환자였고 혼자. 네. 녹색 피가래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거기 의료에 혜택이 좀 못 받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호텔에만 머물러야 되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근데 이제 그 선교를 한다는 공식적인 걸로는 못 나가고 못하니까,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고열이 한 일주일 끓었어요. 근데 처치를 못 받고 탈레놀만 먹다가 제가 귀국해서 오니까 기관지가 다 파열됐다. 그 피가래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제가 없어졌던 폐에 폐와 기관지 림프에 다시 산발이 세 번째 암이 또 전신으로 또 이제 온 거예요.
1: 그럼 지금 집사님 그 건강 상태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
0: 훨씬 2.3cm였던 게 1.9cm로 줄고요. 예, 기적적으로 멈춰져 있는 상태가 지금 7개월째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암세포가 몸에 전이가 됐고 몇 달 남지 않았다는 통보도 받으셨고 어쨌든 그러니까
0: 네,
2: 암이 안 커지고 지금 그 상황이다.
3: 네, 그대로 7개월
1: 현재가
0: 이제 멈춰 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저 신경 쓰지 않습니다.
1: 네네네.
0: 네, 지금 항암 중이고요. 에너트라는 독한항암을 하고 있지만 남들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제가 항암을 18차를 마쳤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2: 목사님,
1: 네네.
2: 오늘은요, 이게 터치유, 더치유, 제가 볼 때 우리 임지연 집사님은
0: 네,
2: 암에 대한 치유의 기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선교를 계속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에서 나는 떠나고 싶다가 지금 기도 제목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 일단은요 터치유 더치 오늘 수많은 방송 가족들이 이 방송도 들으시면서 우리 임지연 집사님의 이 힘 있는 메시지를 들으니
3: 오히려 이분이 힘이 난다고.
2: 네. 지금 댓글이 지금. 자 오늘 일단은 우리 이성현 목사님께 또 연결을 해서 네. 우리
1: 아니 제가 보니까 별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믿음으로 다 돌파하고 계신데 진짜 주님의 그 현명한 선택이 맞으시네요.
2: 맞네요.
1: 암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 암이 정확한 병명이 어떤 암이었을까요? 우리 집사님?
0: 저는 원발이 2012년도에 유방암이었고요.
1: 유방암이었고.
0: 예. 유방암이었고. 2019년도에 응급상황이 생겨서 전신에
1: 암이 퍼졌고.
0: 전이성 유방암.
1: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까요?
2: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하면 네. 좋겠습니다.
1: 네네네. 그래, 우리 집사님. 그 왼손을 좀 머리에 좀 한번 얹어보시고 처음 원발 되어졌던 부위에 손을 좀 한번 얹으셔서 이제 함께 믿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손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우리 방송을 보시거나
2: 우리 방송가들은
1: 함께 손 얹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 네,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 보셨죠? 다 들으셨죠? 그리고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의 자녀들이
2: 아버지.
1: 때로 원치 않는 정말 뜻밖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2: 주님.
1: 사람이나 환경이나 내 몸의 증상 바라보지 않고
2: 아버지.
1: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2: 아멘.
1: 믿음을 주셔서 오늘 여전히 내 몸속에는 암이 있고 온몸에 전이 되어져서 항암을 수십 차례 받고 있지만
2: 주여
1: 해보다 밝은 평안과 기쁨과 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 아멘.
1: 약속하신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3: 아멘.
1: 터치유 더치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2: 아멘.
0: 아멘.
1: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2: 아멘.
1: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전인적 치유, 온전한 치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3: 아멘.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주시는 새 힘은 공급되어질지어다.
1: 아멘.
0: 치료의 광선은 발하여질지어다.
2: 아멘.
0: 모든 암세포들은 사라져질지어다.
1: 아멘.
0: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되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남은 이 땅의 우리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섬기는 일들의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표적을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3: 아멘.
0: 할렐루야.
3: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 오늘 이 기도는 아픔을 없애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네. 우리의 육신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고 마침내 회복을 일으킬 줄로 믿고요. 우리 조숙경, 이봉진, 은나라, 김유라, 전종표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병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우리 이제까지 선교하셨던 것처럼 우리 임지연 집사님이 그 선교의 사명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연 집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네. 또 기도 받고 또 방송 연결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3: 너무 행복해요.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고 싶었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아멘.
1: 혹시나요 집사님
3: 네.
1: 집사님이
3: 네.
1: 이렇게 천국 소망으로 환한 얼굴로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오늘 이 보이는 라디오를 혹시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 또 다른 환우들이 있잖아요
3: 네.
1: 그 환우들에게 힘내라고 네. 우리 힘내서 하나님 더 사랑하자고 마지막 또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제가 처음에 암진단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 하얗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프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왜냐면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의사는 죽는다고 저에게 몇 번을 선고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항상 이끌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주시는 이 은혜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도 우리 환우들이 이런 거를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 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 예, 네. 오늘 이 귀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줄 믿고요. 우리 임주연 집사님 오늘 연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이성현 목사님 오늘 또 저희 또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아, 좀 마지막 이게 보니까 49분까지가 30초가 남았는데 목사님 좀 짧게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마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중심 되시는 주님 바라볼 때 화가 변하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1: 더치 우리 이성현 목사는 김포 좋은나무교회 목사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49분 이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한 번 더 짧게 얘기를 나눠보고 전 여기서 인사합니다. 전 송옥석이었고요.
2: 문예정이었습니다.
1: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응답된다.

0: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잘 믿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좋은 일을 했는데 고난당해야 합니까? 왜 예수 잘 믿고 봉사했는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믿음이 좋아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한숨 쉬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싸우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키워서 승리함으로 영육간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행객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닫히면 함께 다니던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고난을 당하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과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만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고난을 붙잡은 손을 놓고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보다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고난을 딛고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바람만 보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했습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이 오늘날 교우들에게 문제입니다. 고난이 올 땐 낙심하지 말고 고난만 바라보지도 말고 고난을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타고 가는 고난의 배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31-574-7283번 늘푸른 진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 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하트 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

저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택배를 하나 주문하고 나면요, 계속 배송 조회를 누르게 됩니다. 언제 오나 하면서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점심에 또 확인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여전히 똑같은 글자가 떠 있죠. 택배는 배송 중. 우리 눈앞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실 택배는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때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달라진 게 없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린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가? 라고요. 그런데 이 배송 중인 택배처럼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으신가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기도의 응답은 배송되지 않은 게 아니라 배송 중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멋진 택배가 도착할 거예요. 응답의 택배. 기다리면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0: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함께 탐구합니다. 꽃보다
1: 열매.
0: 자,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힘찬 시간입니다. 꽃보다 열매. 자, 오늘도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입니다.
0: 와. 아, 우선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1: 네, 우리 울산 지역에 날씨가 좀 오락가락 했었죠, 그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0: 다행입니다. 네. 아니, 지난주에 보니까 막 거제나 뭐 양산 이쪽도 마찬가지였나요?
1: 그쵸.
0: 뭐 물폭탄 막 맞은 그런 지역도 있고 해가지고
1: 네.
0: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울산은 좀 원래도 좀 날씨가 좀 온화하고
1: 그런 편이죠.
0: 네, 강수량도 조금은 적고 이런 또 편이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아무 탈 없이 지나간 것 같기는 합니다만.
1: 네, 그래도 이제 뭐 울산에도 뭐 비가 제법 내리고 그러다
0: 그쵸.
1: 보니까
0: 네.
1: 저도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지인분들이
0: 네.
1: 괜찮냐고 혹시 피해 없냐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0: 피해 없으셨죠, 목사님?
1: 네, 저는 없었고요.
0: 다행입니다.
1: 네. 예. 방송가족분들도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0: 네. 네. 혹시라도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네, 힘내라고 응원의 말씀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1: 네.
0: 무튼 네, 앞으로도 좀 오락가락하는 날씨를 계속해서 마주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찬양하고 저희처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제가 저희 교우분들에게
0: 네.
1: 종종 드린 말씀이 있는데
0: 네.
1: 날씨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0: 그쵸.
1: 우리가 뭐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0: 네.
1: 내 기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0: 아, 네.
1: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스스로 힘내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시고 또 저희 방송 들으면서 또 이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신다면
0: 아멘.
1: 날씨와 상관없이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보다 열매
1: 네.
0: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매주 하나씩 선정해서 저희가 퀴즈도 진행하고
1: 그쵸?
0: 또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매주 상황극 꽁트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상황극 힌트가 생각보다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1: 네, 상황극 꽁트가요. 정말 고퀄리티의
0: 그쵸?
1: 꽁트거든요. 사실
0: 네.
1: 저희 코너의 이 앞부분 인트로로만 쓰기에는 좀 아깝다 싶을 만큼 굉장히
0: 네.
1: 정말 퀄리티가 있는 그런 꽁트입니다.
0: 맞습니다. 우리 디아코노스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 네.
0: 자,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고퀄리티와 함께하는 퀴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극을 들으시고 또 목사님과 제가 드리는 힌트도 들으시고 이 상황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표현한 것인지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목사님 정답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0: 네.
1: 극동방송 어플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선물도 당연히 있겠죠, 피디님?
0: 있습니다.
1: 저희 네, 매주 창고 터시느라 바쁘신데 네.
0: 무슨 도토리 그 이제 창고 터는 것처럼
1: 네. 네.
0: 도토리 창고에서 하나하나 꺼내오고 있습니다. 아직 수량 넉넉하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종종

0: 종종 이제 선물 배송 언제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인내를 가지고
1: 그렇죠.
0: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1: 오래 참으시면 반드시 선물의 열매를 보게 되실 겁니다.
0: 네. 아멘. 아, 목사님 백업이 아주 좋으신데요. 네. 네, 오늘 방송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에게 오래 네. 참음의 이 훈련을 시켜드리는 것 같긴 한데.
0: 아, 죄송하네요.
1: 이게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빨리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종종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곧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퀴즈 함께 할게요. 오늘도 준비된 상황극 힌트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 과장.
3: 네, 차장님.
2: 거래처 보고서 다 됐는가?
3: 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2: 좋았어. 그 숫자 한 번만 더 확인해서 결제 바로 올려줘.
3: 네.
2: 어, 저기 이 과장.
3: 네.
2: 회의 자료 10부만 더 출력을 해줘.
4: 어, 차장님, 그건 제가 해도.
2: 어, 아이야. 어, 그건 김대리보다 이 과장이 훨씬 꼼꼼하게 잘해서 그러는 기야.
3: 그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2: 그래. 어! 회의실 예약도 부탁해.
3: 아, 그럼요.
2: 아, 그리고 카라멜 마끼아또도 한 잔 아이스로 알지?
3: 아니, 차장님 커피까지가 업무입니까?
2: 아니지. 그거는 바로 침묵이지. 야, 내가 일하니까 이 과장을 좋아하는 기야. 뭘 얘기해도 싫다고 얘기하는 게 없다 이가. 어?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누구랑 다르게 말이다잉.
4: 혹시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장님?
2: 아니지. 아니, 우리 김대리님이 뭐가 찔리는 게 있으신가 봐요.
4: 아니요, 전혀요.
2: 이건
4: 이 과장님.
3: 예.
4: 어, 최 차장님 진짜 너무하시잖아요. 아니, 앉아서 꿈쩍도 안 하고 계속 이 과장님한테 시키기만 하고. 싫은 건 좀 싫다고 말씀 좀 하세요.
3: 아이, 저도 할 말은 하고 살아요.
4: 아우, 예, 그러시겠죠.
2: 둘이 무슨 말을 그렇게 재밌게 하나?
4: 아유, 아닙니다.
2: 이 과장, 부탁 하나 하자.
3: 네.
2: 그 이번 납품건 있잖아. 그 아직 물건이 조금 덜 들어왔긴 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납품 완료로 좀 올려줘. 어차피 뭐 다음 주면 다 들어오니까 며칠만 좀 먼저 처리하자. 어, 할 수 있겠지?
3: 아, 그건 죄송합니다.
2: 어? 뭐라고?
4: 어? 뭐지? 처음으로 안 된다고 하신 건가?
2: 잠깐만, 내가 뭐 잘못 들은 긴가? 아니, 별것도 아닌데 그게 왜 안 돼?
3: 아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도장 하나만 미리 찍는 거야.
3: 도장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없는 일을 있다고 쓰면 저도 그 잘못에 함께하는 겁니다.
2: 어허, 이 사람이 융통성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꽉 막혔네.
3: 죄송합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래. 뭐 보고서는 있는 그대로 올려. 뭐 손실은 이 내 잘못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해볼게. 내가 괜히 욕심을 냈네.
3: 감사합니다.
2: 대신에
3: 네?
2: 오늘 점심은 내가 산다. 우리 이 과장같이 바르고 좋은 사람이 있는 걸 내가 딱 알았으니까 이 기분이 좋아가 참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뭐든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4: 최 차장님, 그렇다면 촛불 한우로 가시죠.
2: 뭔불?
4: 촛불 한우요. 회사 앞에 개업했는데요. 어우, 비싸서 그런지 때깔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2: 그것도 언제 봤대. 자, 그런데 촛불이라면은 그 저기 점심에 한우는 좀 기름지지 않을까? 어, 안 그래? 아, 이 과장 안 그래?
3: 촛불.
2: 그래.
3: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2: 평생. 그것도 평생 기억이 남는다면 안 갈 수가 있나? 그러면 가야지 뭐.
4: 아유, 그러면요, 차 차장님 가시죠. 어, 차장님 여기 차장님 지갑 챙기셔야죠.
2: 어허, 우리 김대리가 촛불을 먹고 내가 어디 불 아플까?

0: 네, 오늘도 디아코너스의 상황극 힌트로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이 과장님 같은 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1: 목사님, 아마 예. 모든 저 직장인 분들의 네. 약간 롤 모델 같은 네, 그런 분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이 과장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품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의 맞습니다. 정답이.
0: 뭔가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만큼

0: 착하지만
1: 네.
0: 하지만 또 아닌 건 아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렇죠?
0: 라고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인데요. 자, 이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에 이런 부목사님 계신가요? 아, 말씀하기 어려우신 네, 질문인가요 제가?
1: 저희 부목사님들은 다 예. 좋으신 분들입니다.
0: 아유. 네. 할렐루야. 가장 복된 일이죠. 네.
1: 아마 우리 지금 방송 가족분들이 저처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꽁트 재미있게 들으시다가 이게 무슨 열매일까 좀 알듯 말듯 약간 그쵸? 감을 못 잡으실 것 같기도 한데
0: 네.
1: 그래서 또 문턱을 낮추는 저희의 퀴즈가 있죠. 그죠?
0: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제가 힌트를 하나씩 드릴 텐데 목사님께서 힌트를 참 재미있게 짜와주셨더라고요.
1: 아, 오늘 저의 퀴즈는
0: 네.
1: 아재 감성의 퀴즈인데요.
0: 원래 네. 아재 감성이 가장 직관적이고 좋은 겁니다.
1: 그런가요?
0: 네, 목사님 힌트 한번 주시죠.
1: 네, 오늘 퀴즈의 정답에는
0: 네.
1: 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요.
0: 와.
1: 목장에 보면
0: 네.
1: 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한 그렇죠? 양, 사나운 양, 뭐 새끼 양, 어른 양, 뭐 많은 양들이 있는데
0: 네.
1: 그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착한 양은 무슨 양일까요?
0: 아, 착한 양.
1: 네.
0: 오, 좋습니다.
1: 넌센스인 듯 넌센스 네. 아닌 것 같은 그런 퀴즈인 것이 약간, 감정이죠.
0: 네. 그러네요. 약간 살짝 이 뭐랄까 글자의 의미를 잘 조합해보면
1: 네.
0: 금방 답이 나온다. 이미 한 글자는 알려주셨어요. 양이 들어간다.
1: 그렇죠.
0: 라고
1: 제가 좀 더 결정적인 힌트 하나 더 드리면
0: 아, 여기서 더요? 네.
1: 세상에서 제일 착한 양을 찾는 거잖아요.
0: 아, 그렇습니다.
1: 세상에서 제일 착한 양. 이걸 거꾸로 하면 됩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에 해당하는 성령의 네. 열매 무엇일까요?
0: 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요즘에, 양산 참 필수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0: 그쵸?
1: 이 무더위에
0: 네.
1: 양산이 꼭 필요하죠.
0: 이 자결하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양산이 꼭 필요한데.
1: 맞습니다.
0: 이 길 가다 보면요. 가끔 양산 없이 지나다니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1: 그렇죠.
0: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양산을 한번 씌워드리면 이거를 한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네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1: 네 양산도 없이 햇빛을 뜨겁게 맞고 있는 그 어르신들에게
0: 그렇습니다
1: 나의 양산을 씌워드리는
0: 네.
1: 이 행동
0: 아 그렇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네
1: 다 드렸습니다.
0: 네. 진짜 다 드렸어요. 지금 비지도 네. 끊겼어요. 너무 말이 길어서. 자, 지금 다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해드린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목사님 몇 번으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0: 네,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괜찮은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일 코너죠. 꽃보다 열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목사님 저희 퀴즈가 진행이 되는데요.
1: 네.
0: 네, 여러 가지 힌트가 오갔습니다.
1: 네.
0: 세상에서 가장 착한 양이 무엇인지.
1: 유치한 퀴즈였죠. 네.
0: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길 가던 어르신께 양산을 씌워드리는 게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힌트로 드렸는데 네, 무색하게 또 정답이 또 많이 그 전부터 도착이 해 있었습니다.
1: 네, 아마 저희가 퀴즈 힌트 드리기 전에도
0: 네, 네.
1: 다들 아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우리 방송 네. 가족분들의 수준이라면.
0: 네. 좀 민망하긴 한데 네. 우선 정답 한번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정답은 양선입니다.
0: 양선 네. 오늘의 정답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할 주제가 양선인데요. 저희가 이 양선이란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어쩌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나 어떤 그런 실질적인 뜻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양선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양선을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PD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양선이란 말은 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아, 저 사람 참 양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0: 네.
1: 양선은요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양선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아가도스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0: 네.
1: 근데 이 단어는 선한 행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굉장히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양선과 관련해서 저는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0: 네.
1: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심지어 그 뒤에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0: 아멘.
1: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0: 네.
1: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마음이 양선으로 선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양선의 좋은 모델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0: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가라는 한 평범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되게 인상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이 도르가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저 조금 선행을 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 여인에게 혜택을 입은 많은 과부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울면서 와가지고 그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갖고 와서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도르가가 저에게 만들어준 치마예요. 바지예요. 자켓이에요. 이걸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1: 네.
0: 굉장히 이게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말하자면 도르가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옷으로 남아있었던 거죠. 누군가를 위해 옷을 만들어주고 수선해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던 그런 작은 선행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1: 아멘.
0: 이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다들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도 평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선하지 않겠습니까?
1: 그쵸?
0: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아,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연락해서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또 고마운 마음이 들면 아, 언젠가 내가 이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되는 데에서 끝난다는 거죠.
1: 아.
0: 양선은요, 되는 데를 했습니다로 바꾸는 거예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연락해야 되는 데를 연락했습니다로 바꾸는 거죠. 고맙다고 해야 되는 데를 고맙다고 했습니다. 도와줘야 되는 데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행동, 그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1: 아멘.
0: 우리가 이 양선이라는 덕목을 삶 속에서 꼭 나타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특히 시편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 아멘.
0: 비슷한 말씀이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1: 네.
0: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 다시 말해 양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 아멘.
0: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성품인 선하심의 열매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뭔가 거창한 일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연락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격려해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 중에 하나를 행동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도르가에게는 바늘과 실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사람을 섬겼잖아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일 수도 있고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작은 물질일 수도 있고 잠깐 내어주는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1: 아멘.
0: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실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맺히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양선의 열매입니다.
1: 아멘.
0: 우리 방송과 좀 모든 분들이 이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감사와 찬양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다 보니 목사님.
1: 네.
0: 아우, 할 걸. 아우,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 마음 먹는 네. 거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0: 네.
1: 저도 많고 아마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으실 네. 거예요. 그렇죠?
0: 맞아요. 근데 이게 뭔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떤 걸 해야 하는 거면 결국에는 하게 되는데
1: 네.
0: 뭔가 선을 행하고
1: 맞습니다.
0: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미뤄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1: 그렇죠.
0: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1: 그래서 마음만 먹고
0: 네.
1: 또 행동하지 않으면
0: 네.
1: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0: 네.
1: 지나가게 되고 지나가게 되고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 마음 먹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이제 선한 마음이 선한 행동으로 연결되는
0: 아멘.
1: 이것이 이제 양선의 열매겠죠.
0: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혹시 마음 속에 있었던 뭔가 이 착한 일 혹은 이 선을 행해야 하는데 약간 그런 게 있다면 오늘 꼭 실천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께 연락도 한번 드려보시고요.
1: 네.
0: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손길을 한번 내미실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사님 돌아온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1: 네. 제가 또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네.
0: 빠밤. 오늘은 사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1: 네.
0: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가끔 두 가지 이상의 선이 충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0: 그쵸?
1: 일상에서.
0: 네. 뭔가 A도 A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B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둘 다 선한
1: 네네.
0: 일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1: 네.
0: 근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친구의 잘못을 또 감춰주고 뭔가 그 허물을 보듬어 주는 것도 하나의 선일 거고
1: 네.
0: 또 한켠으로는 그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1: 네. 네,
0: 하나의 선이잖아요. 이게 예시라서 조금 네, 약간 뭐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1: 점점 제가 압박을 네. 받고 있습니다.
0: 네. 아, 목사님 점점 어려워지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뭔가 두 가지 이상의 선이 서로 충돌할 때 그럴 때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참 궁금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1: 네. 아까 우리 처음 도입에 이제 꽁트에
0: 네.
1: 그 이과장님이었나요?
0: 네. 네.
1: 그분의 상황과도 어느 정도 약간 맞닿아 있는
0: 그러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회사에서 뭔가 본인이 약간 이건 좀 옳지 못하다 싶은 것을 요구할 때
0: 네.
1: 이제 예스맨이었지만
0: 그쵸.
1: 그 부분에 대해선 아 이게 내가 무조건 예스하는 게 또 선이 아닌 것 같고
0: 네.
1: 아마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들 많이 여러분이 접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명쾌하게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0: 네.
1: 이제 이럴 때는 뭐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착하냐 보다도
0: 네.
1: 어떤 게 정말 모두를 살리는 선함일까?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성경에서 선이라고 할 때는
0: 네.
1: 언제나 이 사랑과 진실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아, 말씀하거든요. 참 쉽지 않은 거긴 합니다만은.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PD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0: 네.
1: 친구의 잘못을 무조건 감춰 주는 게 뭐 당장은 이제 그게 친구를 위한 선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좋은 친구일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근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또 이 친구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진정한 선이라고는 하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또 친구의 잘못을 이제 드러내면서